0: 죽음은 곧 자유다. 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좀 색다른 이제 표현입니다. 생소한 표현이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은 대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죽음이 자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럴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많이 지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만입니다. 그 죽은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도 죽은 사람에게는 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흉악범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자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어떠한 책임감에서 해방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지배당하고 있다가 그 지배당하던 것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7절로 가시면은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해방되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죄에서 죽었다,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는 무관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 역시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거침없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이지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주면은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만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는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들으면은 그와 같은 죄를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래. 이거 내가 예전에는 그냥 부끄럼 없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던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전과 같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신학하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며 삽니다. 다른 초이스가, 선택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냥 그런 나쁘고 그런 안 좋은 걸 알지만 우리는 그냥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잘못된 것이지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느끼지만 죄의 지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죄의 지배 하에서 그저 이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냥 간단한 단순한 진리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삽니다. 이게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죄의 노예로 되어 있다. 그냥 거기에 이끌려가며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지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죄의 능력을, 죄의 영향력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절에 가시면은 우리 침례계에서 거행하는 그 세례, 침례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뭘 말하죠? 죄악과의 싸움에서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죄악을 이기신 그 능력 있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무시하죠. 내 생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냥 지나버리고 말죠. 여러분 생각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죠. 더 이상의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악을 이기시고 악의 능력을 제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을 의지하고 그 지혜 있으신 분의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왜? 보호해 주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지켜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왜? 지켜주려고. 똑같은 원리예요. 뭐 이들이 그냥 뭐 애굽에서 잘 사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삶에서 뚫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죄악과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그와 같은 삶을 체험해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실감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루를 깨끗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나의 하는 말 한마디 내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만 내가 그것만 건드리면 내가 그냥 승질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것이에요. 탱크와 무기와 미사일을 딱 장착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지역은 바로 사탄의 공격 목표예요. 그걸로 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의 약한 부분, 그런 허약한 부분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어느 것이 약한 것이 여러분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어떻게 육적인 것 가지고 이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중간 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라도 더 귀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냥 쓰신 것이에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옆에 있는 나뭇가지였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맡기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수천 명 앞에서 어린아이 1인분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 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수천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사는 거고 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뭐 다른 말로도 바꾸면은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됐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명심보감이라는 책 잘 아시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받들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도 드리고 세상도 좀 즐기며 살 수는 없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그 모습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삶을 막 즐기면서 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몇 번은. 그러나 그 마음의 갈등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마귀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적인 것은 대적을 하셔야 돼요. resist 여러분 막 거절하셔야 돼요. 떨쳐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와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선과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 무반응을 좀 보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좀 반응을 좀 보여라. 잘못한 것은 좀 하지 말고 이게 좀 잘못되었다 그러면 좀 하지 말고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역사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도 그렇잖아요. 속세를 떠나. 왜? 더러운 세상이니까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수도원은 여러분 산속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왜? 더러운 세상에서 좀 접촉을 좀 멀리 하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악에서 좀 벗어날까? 하루 종일 그냥 그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을 제거해보려고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아주 험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세상과 접촉을 좀 하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통나무 높이 세워놓고 이 땅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산속 깊은 곳에서 요만한 통나무 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수십 년을 삽니다. 네. 접촉하면은 더러워지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죄악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생각에 정말 그렇게 통나무에서 세상 접촉 안 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납니까? 그 통나무에 올라가면은 나쁜 생각이 전혀 안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썬더싱이라는 그 인도의 성자가 있습니다. 이 싱이라는 것은 이번에 골프 잘하는 그 BJ 싱이라는 사람 있죠? 한국의 김씨, 김같이 인도의 흔한 성이 이게 싱이라고 그래요. 근데 썬더싱은 힌두교 사두였습니다. 사두. 힌두교의 도를 닦던 사람이에요. 아주 수행을 하면서 깊은 그런 그 힌두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못이 가득한 못, 대못, 못을 그냥 거꾸로 박아요. 이 못이 그냥 시퍼런 못이 막 뛰어나오는 그런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썬더싱이 그 사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몸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못 위에서 피를 흘리며 있던 그 사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고행 중입니다. 내 안의 욕망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죄악과 악한 욕망이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내 죄로 인한 고통이 이 못이 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는 이 수련을 18개월 해왔지만 아직도 내 욕심과 죄악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쩌면 전생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썬더싱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죄악과 욕망을 제거하고 참된 평안을 찾기 위해 꼭 저렇게 자신을 괴롭혀야만 되는 것인가? 과연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차라리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언젠가는 히말라야 산 속에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나이 많은 수도승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승은 라마승으로 산 속 깊은 곳, 그것도 동굴 아주 깊숙한 곳에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합니다. 돌을 닦고 있습니다. 작은 공기 구멍 하나만 요만한 걸 놔두고 입구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동굴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신도들이 와서 그 구멍 사이로 차를 넣어주고 구운 보리떡을 넣어주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 요만한 구멍만 하나 이제 남겨뒀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눈까지 멀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썬더싱이 찾아갔을 때 그 나이 많은 수도승은 기도와 명상 중에 있습니다. 서로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구멍 사이에서 둘이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은둔과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알기로 부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신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신 걸로 압니다. 불교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나이 많은 수도승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은둔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에서 좀 자유해지려고 합니다. 불교 교리죠. 열반, 니르바나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열반, 고통이나 평안이나 모든 감정과 욕망이 사라지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가 깊은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안 되면은 다음 세상에서 채워지겠죠. 그때 이 썬더싱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욕망과 감정은 당신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들이 창조된 것은 부서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안에 욕망이 사라진다고 해서 자유와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에 이를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욕망은 한데 어울려서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요? 욕망을 제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고 그 욕망을 제거하겠다는 욕망 또한 또 하나의 욕망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욕망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욕망을 지으신 분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교 수도승이 나중에 하는 말이 때가 되면 나도 알겠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발로, 밧줄로 두 발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거꾸로 서가지고 두 발을 밧줄로 묶어서 그냥 매달아 놓고 고행하는 수도사도 만났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왔으니까. 자기도 세상을 좀 거꾸로 보겠다고. 어떤 또 수도사는 더운 여름 자신의 주변에 네 개의 장작불을 피워놓고, 다섯 개죠. 위에 태양까지 비치니까. 뜨거운 그 불 가운데서 수도를 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은 그냥 차가운 얼음 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 죄에서 좀 해방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상 아무도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이기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입증을 해주고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 사이에 우리가 이런 침례의식을 통해서,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죠. 물속에 들어갈 땐 내 옛 모습이 죽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의 장례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모습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모습의 새 사람의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불의 병기를 들이지 말고 의의 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내 이 육체가 악한 일에 앞장서서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선한 일에 여러분의 몸을 바쳤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내 욕심을 저버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중을 재어봤을 때 내 욕심과 세상적인 것으로 산 것, 정말 선하고 고행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선한 일을 위해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이에요.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정의의 도구가 되어라.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정욕에 이끌리면 안 돼요. 욕심에 이끌리면 안 돼요.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 감사한 분께 여러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지 마.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이라면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예,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죄가 거침없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죄의 유혹이 전혀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죄와 이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하기 싫어도 하고,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신비스럽게 능력을 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신 자그마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에게 큰 믿음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내 삶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내가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내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노,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 하고 대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선한 일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정말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앞에 두고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소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북받쳐오르는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라이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라이프,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포기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은 확실히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스티브스라는 공군 중위가 훈련 제트키를 타고 비행 훈련을 했는데 험한 산 중에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종된 지 무려 54일 만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아주 험난한 시에라 산이라는 그 산 중에서 걸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막상 그렇게 어렵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수색하다가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실종 사망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이유는, 심각한 문제는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비행기 추락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워갖고는 강제 전역을 시켜놓았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람은 살아있는데 추락당한 것도 분명한 것이고 그러나 증명은 안 되고 또 증거도 제시할 수 없고 또 누가 그의 증언을 믿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또 안전하게 살아서 귀환하려고 무작정 헤매다 보니까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그 지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활도 어찌 보면은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뚜렷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 증거를 찾아서 증명해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살아난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도 봤다시피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이라고도 또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0년 후에 그 비행기가 추락했던 곳에서 캠핑을 하던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그 추락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해갖고 그 추락이 진짜 있었던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실패한 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2000년 동안 예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수천 년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교독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만 하더라도 500의 형제가 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대 법학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 리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편견이 없는 법정이라면, 편견이 없다면은 그 법정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가 제시될 때 그것을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로 판명할 것이 분명하다. 판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어차피 그것을 믿을 수 없기에 불신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부활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대름 우리 안에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도 죽을 육체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사는 모든 것도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요. 이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는데 하버마스라는 분입니다. 하버마스. 이분은 부활을 부인하는 유명한 어떤 박사와 앤토니 플루라는 박사와 공개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공개 토론을 하면은 제 부활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죠.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토론하는 결과 어떻게 됐냐? 다섯 명의 심사위원 중에 무려 네 명이 부활을 증언했던 이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토론을 인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부활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만 위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현관에 앉아서 고뇌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생 하나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신학생들이 전화할 때는 전부가 다 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나 왜 학생들이 이런 말 합니까? 이 교수가 평상시에 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이 학생들의 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신학생이 전화를 걸었을 때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임에도 아내가 불치병으로 죽어가게 되니까 이 부활신앙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그런 전화를 받기 전에만, 그 전화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내 아내가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신학생이 전화할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지.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 부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해결해 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잊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예수의 부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요? 왜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우리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이 사망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도 사망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도 성도 앞에 닥친 어떤 문제라도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까짓 게 뭐냐? 니까짓 게 뭐냐?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은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어떤 물질의 문제보다도, 건강의 문제보다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크고 놀랍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소한 문제들에게 집착을 하거나 그러므로 거기에만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성경 보는 것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라이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라이프,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포기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심지어는 죽음과 영벌의 문제까지도 다 극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요, 중병에 걸립니다. 옛날 헤로당이 그랬습니다. 헤로당은 잔인한 폭군이었는데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또 둘째 부인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부인과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과 두 아들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의심하면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의심하면요.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100%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꾸 의심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100%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죽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그는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에 그의 죽으심도 본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렇게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피하려 하거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 죽고 감정에 대해 죽고 자존심에 대해 죽고 염려에 대하여 죽고 성공에 대하여 죽고 욕망과 탐심에 대하여 죽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자리라면 기꺼이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살리실 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실 때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데 나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피하려 하지 말고 살아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일어나는 죽음보다 강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스고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위를 받기 위해 나타난 그의 모습이 너무나 쇠약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원시림에서 사자들에게 물리고 또 아프리카 특유의 심한 열병으로 무려 20번이나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리빙스턴이 다시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이 어떻게 해서 이때 이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빙스턴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프리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아프리카에서 죽었어도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을 위해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삶의 갈림길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의 죽으심도 본받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역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같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삶은 그렇다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옵셔널의 삶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일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비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난과 환난의 목전에서도 불편함과 불이익의 뻔한 결과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지켜 행하고자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안위와 삶의 보장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진데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나는 뭔가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쉬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오히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 교회에 왔습니까?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또 찬양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신앙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이야기들 많은 것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며 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에는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런데 정작 그 삶은 살지 못합니다. 정작 삶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정작 십자가는 지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예수만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 이제 성찬을 대하겠는데요. 성찬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을 우리의 편의상 바꿔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곳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 그를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그분의 도구로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이것이 결단코 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의 찢기신 살과 그의 흘리신 피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만일 여기서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그분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진리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참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BN에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인데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쪽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ITL 카드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작지만은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기 원하시면은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4번째 시간.
1: 길선조 장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교회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장대현 교회하면 다른 선교사들보다는 길선조 장로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장대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성도들 한 영혼 영혼이 중요했습니다. 천하보다도 말이죠.
2: 니보라우 덕세, 내래 오늘 자네를 찾은 거는?
0: 장대현 교회의 수석 장로 길선주는 지난번 소동을 일으킨 사내를 앞에 놓고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다.
2: 자네를 보고 있으면 자네 오마니의 마지막 가는 길이 생각이 나는구만.
3: 일 없습니다. 그저 내 오마니의 죽음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꼬드기지 말라우요. 내래 그런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2: 자네가 뭐이라고 해도 내래 상관이 없어. 하지만 자네마저 이렇게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내 마음이세.
3: 누가 뭐이라고 해도 내 오마니를 죽인 것은 교회당에 있는 예수 귀신이고 그 귀신을 쫓는 추종자들입니다.
2: 그 니보라우 덕세,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엔 자네 오마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네가 잘 알지 않나. 도를 깨우치겠다고 혼자 굴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는 생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3: 기고야 내리 알디오. 그래서 모의가 없겠다는 거 없니까?
2: 그런 삶은 날 만족시키지 못했지.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디. 자네 오마니도 바로 그러셨던 분이시네. 비록 무당으로서 살아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는 그분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3: 거저 시끄럽시다. 내리고 기딴 소리라면 듣고 싶지 않으니까니 날래 나가시라요.
2: 덕세, 자네 오마니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뭔지 아나? 그건 바로 자네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어. 자네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는 자네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달라고 했디. 그것만은 잊어서는 안 되네. 저 덕세, 저 그리고 또...
3: 그만고 그만하고 나가시라요!
2: 한 가지만 더 말해야 하겠구만. 외놈들이 자네 오마니를 거들먹거리는 것은 자네를 이용하기 위해서야. 돌아가신 오마니를 욕되게 하디 말라오.

0: 아니, 장로님께서 덕세네 집으로 가셨다니, 응? 그거이 무슨 말이네?
1: 아, 글쎄, 오늘 아침 일찍이 덕세를 만나러 가야 하시겠다고 집을 나섰다고 하십니다.
2: 아이, 혼자 말인겨.
1: 아마 그러셨다지. 언제 그분이 사람들 거느리고 다니시는 것 봤네.
2: 아이고야. 아이, 그러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어쩌실라고. 아이고, 이리 어쩌면 좋겠노.
0: 아, 다른 소식은 없네. 장로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 말이야.
1: 아직 없으십니다.
0: 아유, 이거 큰일이구만 기대. 큰일이야.

턱수익금이 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왠지 어딘가가 부족해요. 어딘가가 덕수. 놈이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 되겠구만. 내 놈을 다시 한번 만나 이번 일요일에 장전 교회당을 한 번 더 뒤집어 엎으라고 해야겠구만.

0: 그저 또 어쩐 일로다가 날 만나자고 한 거야요.
1: 아, 턱세상. 이신전심이라고. 그저 마음이 통했네. 술 한잔 하려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닙니까?
0: 내래 이제 할 말 없이다. 괜한 헛수고 그만하시라요.
1: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자자자자자. 자, 우선 술 한잔 거라게 드시지요. 자자, 어서 한잔 드시라요.
0: 그리고 나한테 뭐 이거 할 말이 있어서리 이렇게 날 찾은 거예요.
1: 자자자, 어서 한 잔, 자자자, 드십시오. 예. 아, 턱세상, 아, 저, 지난번 내 말을 잊지는 않으신 거죠. 다시 한번 그 장대현 교회당에 가서 예수 귀신을 때려 눕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쇠뿔도 당김에 뺀다고 했는데, 대사는 그 시기를 놓치면 그르치게 돼서.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0: 괜찮겠습니까? 그러다가 놈이 다시 난장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1: 이거이 구두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꼴이 되었으니 내려가서 확 그놈을 그냥.
2: 그만, 그만하시라요. 덕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덕세의 오마니가 천국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덕세를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세다. 덕세가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합세다.
3: 그 후 다시 주일이 돌아왔다. 성도들은 지난주의 악몽을 잊은 듯 평온한 모습으로 다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4: 아이고, 큰일 났어. 예, 큰일이요.
5: 아이고, 아이고. 조용히 좀 알아. 아,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큰 소리네.
4: 지금 밖에 떡새가 와 있습니다. 떡새가.
5: 뭐이가? 독새?
3: 사람들은 밖으로 달려나갔다. 말처럼 덕새는 손에 술병을 들고 서 있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성적표에 관한 에피소드를 한두 개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몰래 도장을 찍어 간다든지 또 지우개나 칼로 등수를 조작한다든지 또 성적표를 모르시는 부모님들에게 수미양가 중에서 가나다라 순서로 가가 제일 좋은 점수라고 속였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행각에 대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넘어가 준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성적표는 어떨까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JBBN은 1년에 한 차례 생방송 후원 행사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는 나눔의 경주를 갖습니다. 매년 나눔의 경주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금을 작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그 후원금을 한 해 동안 보내오실 때에 물질이 가장 귀하고 알뜰하게 방송 사역에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시는 그 방송 선교원금은 이제 본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며 또는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지역 방송 기지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찬양 또는 방송 홍보 등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적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손길, 그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이어오셨습니다. 저희의 소원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이 단 1달러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BBN 한국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2: 이사야 제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터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성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우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성 기울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며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죄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승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4: 제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뇨.
5: 제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귀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량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너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4: 제4장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에서 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갈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복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신명기서 지난 시간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정탐꾼들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죠. 갈렙은 그가 바라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그가 매우 훌륭한 인물인 것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는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두루 다니면서 아낙 자손이 거하는 산지까지도 장차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원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우리가 힘이 강하고 우리가 전쟁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막 지나고 있는 꿈 많은 청년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기, 어떠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지 않고도 무엇을 손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 되는 거죠. 성도 중에는 행함이 없이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어찌 목사가 반대하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믿음대로 실제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미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사실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유익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밟고 다니며 그것이 자기의 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던 갈렙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지,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 된다는 것, 전혀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다 한결같이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 뻗어라. 예, 그리고 걸어가라.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로 그가 임명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리라고 봐요. 그것은 그의 풍부한 경험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따라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이죠.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복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몇 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9절을 보실까요? 1장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 중에 일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을 당시 10대 청년이 꽤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령을 20세로 정하사 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세 이상이 되어야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20세 미만으로 계수에 들지 않는 어린 세대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부모들은 어린 꼬마들이 안전이 그 꼬마들의 안전이 두려워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느라고 아마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어린 자식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라. 너희가 매우 우려하는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 접경에 와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 어린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40절로 41절을 볼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니라 하시매 들어갈 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만약 그들이 뒤로 후퇴한다면 그들은 이른바 모세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한 그곳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범죄한 것을 깨닫고 만약 다시 회정할 경우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들은 마침내 자기들만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4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회중에게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의 싸움은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죠. 그들이 이때 가나안 땅에 올라가 싸우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당할 진노가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대결하여 싸우고자 한 동기가 신앙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승리할 일.

그걸 뭘로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형제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사업을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처음 그것을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의 사업은 폭삭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의 이러한 생각이 참다운 신앙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떤 모임에 참석하여 어느 사업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 사업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사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셨는지 그 사실을 쭉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형제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주님을 내 사업의 후원자로 모셔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생략한 채 결과만 따온 그의 사업을 하나님은 인도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참된 믿음과 인간의 얄팍한 판단 사이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감으로 나타난 결과여야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것, 이건 욕심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 이건 다른 게 뭐겠어요?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인 너희에게 마주 나와 볼 때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막 앞으로 나아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과 불평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이 통곡하며 운 것은 자신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여 가데스까지 쫓겨간 것, 그게 원통에서 울었던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은 전쟁의 패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도가 체포되면 눈물 흘리는 것을 압니다. 잘못한 사람들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카메라가 막 쫓아와서 당신 어떻게 그러면 후회한다고 그러고 눈물 흘리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눈물입니까? 자신의 강도 행각을 후회하는 참회의 눈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가 우는 것은 자기가 붙잡힌 것이 원통에서 우는 겁니다. 범죄 후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의 표현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와 같이 슬퍼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분명한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신명기 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여행에 대해서 들려주는 회고담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회정한 후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2장 1절로 가보겠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각이 매우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은 이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세일산 주위를 맴돌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이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이었어요. 즉 그들은 일보의 전진도 없이 세일산 주변만을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엾은 모습인가. 이 가엾은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방관하실 수만 없었던지 마침내 그들에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바삐 움직이지만 전혀 보람이 없는 나날을 보내는 것이죠. 4절 5절을 보실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을 가보시면 에서가 세일산에서 살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차자였지만 장자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때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였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이 분명한 것이죠. 세일산은 오늘날까지 바위가 많은 페트라시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세일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에서 자손의 기업을 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국가를 또 국가들을 향하여 주는 교훈이 여기에 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즉 나라마다 국경을 정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대부분이 바로 국경 문제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같은 백성에게도 당신의 신실함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신이,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미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어둡게 했다, 눈멀게 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역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 직분은 사역자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역 또는 직무 이렇게 번역 했더라면 더 잘한 번역이 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과 21장 19절을 보시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거기서는 사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역이 옳은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inistry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ministry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역이죠. 직분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잘 들어야 할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계시면 되고 또 들으면 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역자인 저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사도바울과 사도바울의 그 일행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바울은 언제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는 경험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독한 박해자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미워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바울을 비추는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고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로구나.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구나. 그 순간 그는 그 복음 앞에 이제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복음의 빛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한평생 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사역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사역자의 길을 걸으려면 구원받은 확실히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친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복음의 빛이 제 마음에 비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 집에서는 항상 그 토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토요일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저를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 사도바울이 했던 그런 놀라운 특이한 그런 경험은 저에게 없었지만 마음의 문을 제가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복음의 빛이 제 마음속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제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역자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친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역자는 어때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전파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해야 합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뭘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결국 자기가 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파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작정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그것만 전하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설교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그 설교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 다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와, 그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다른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설교자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설교자입니까? 그렇죠. 후자의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한 설교자이죠. 그래서 우리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본의 아니게 하나도 절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만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은 뭘 전파한다는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굳이 전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하는 그것을 전파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 원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러 왔고 또 사도 바울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은 정말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역자들을 종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9절에 있어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번에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아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고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사역자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핍박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든지 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는 뭐 바울처럼 이렇게 심한 환난과 핍박 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어느 목사의 고난주간 기도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글이에요.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목사로서 제가 많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어느 목사의 고난주간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를 지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목사 탓을 합니다. 목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고통당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지으실 때 물 위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는 주셨어야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를 예측하는 능력이라도 주셨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한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참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조그만 감정의 흔들림에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었군 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가면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에게 인간미가 없다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목사는 정말이지 숨을 곳도 없습니다. 목사가 편안하게 허물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다고 하고 권위를 세우려 하면 건방지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어달라 해서 친구가 되어주면 아버지가 되어달라 하고 아버지가 되어주려 하면 끌어내리려 합니다.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목사 혼자서 지라고 합니다.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목사들어 축복기도 하라면서 목사는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먼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지릅니다.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배부르고 탐욕스런 사꾼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입니다. 아참, 가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는 함께 울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일 목사가 외롭고 힘들 때는 누가 위로해 주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가는 아마도 저는 해고되겠지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는 광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홀로이 부르는 은퇴한 늙은 여가수처럼 그런 이방인이 바로 목사인 듯합니다.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덕택에 이 땅의 목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갑니다. 벗을 내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는 너무 무거워서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 속에서 속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정갈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세요? 좀 공감이 가십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이 글이 엄청 공감이 됩니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역자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했더라도 빨리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계속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니까 사역자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과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낙심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역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뭘 버리고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남 몰래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사역자들은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즐기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과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숨은 부끄럼의 일 없이 항상 떳떳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사역자들은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럼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사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쾌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바울이 어떤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이득 취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고린도서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바울 당시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속여 빼앗았어요. 사역하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런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먹고 사는 수단이 된다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꾼이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사꾼이 되는 것이죠. 새삼십네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된 지 이제 14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같이 결국 새삼십네교회를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제가 왜 새삼십네교회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사임을 하고 저는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척할 돈도 없고 또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으로 돌아가면 돈 없이도 저는 개척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미국 교회 빌리면 얼마든지 개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지 말고 한국에서 개척을 하시면 저희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새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냥 떠나면 진짜 제가 사꾼 목사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데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그냥 미국으로 가면 나는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나는 사꾼 목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순종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삼십네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꾼 목자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으니 잘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절대로 속임으로 즉 이 사역을 생활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역자는 어때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들도 결국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를 안 전하고 자기 자신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리만을 전해야 하고 참된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다른 말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철학도 섞어서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심리학도 섞어서 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문학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시켜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좀 그럴듯해 보여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할 말씀, 또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 세상의 심리학, 세상의 문학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있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다른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정말 듣기 원하는 것도 그거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물은 엄청 많은데 마실 물은 정작 찾기 어려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정말 순수한,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역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부족한 사역자를 또 사역자라고 사랑으로 늘 대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역자님들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성경적인 설교와 또 선별된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만 신앙 성숙은 일회적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전 받으시고요. 또 그 도전을 삶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고생시켰어요. 신랑, 저는 삼식이거든요. 하루 세 끼 밥 해주려고 해보세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 수술하고 나서 내가 사실 몇 끼 밥을 한번 챙겨주려고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뭐 하나 좀 준비하려고 뭐 국을 하나 끓이려 해도 두 시간이 넘게 걸려요. 집사람은 후닥닥 하니까 5분 만에 나오는데, 5분 안에 나오는데 훨씬 내보다 맛이 있어요. 나 두 시간에도 맛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랑에서 자기 사랑.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다. 사용 설명서 끝.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가전제품이나 또 기계를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어떻게 아셨어요? 제 설교 원고에 지난데 벌써 보셨습니까? 예.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사면 안내서가 얼마나 두꺼워요? 스마트폰보다 더 두꺼워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읽어보신 분?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그 스마트폰 기능의 한 100분의 1, 한 1000분의 1도 사용을 못해요. 전화하고 받는 거, 문자 주고 받는 거, 그 정도 카톡 주고 받는 거, 딴 거 못해요. 근데 사실은 설명서 다 읽으면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사시고 사용설명서 이만큼 두꺼워요, 책.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오디오, 차 안에 오디오 설명서만 해도 제법 두꺼운 책이거든요. 저는 그건 읽어봤어요. 왜? 라디오 조정하려고. 그것을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이스 센터 갔더니 껐다가 켜고 고쳤대요. 세상에. 여러분 스마트폰은 오래가게 하시려면 저녁 주무실 때는 꺼주세요. 완전 오프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한 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완전히 전원을 껐다가 켜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대요. 그래서 11시에 오기 전에 끄고 오시라고. 딱 들어올 때는 폰을 딱 끄고 전원 오프해놓고 오시라고. 그러면 스마트폰 오래 쓴대요. 하긴 뭐 6개월만 되면 바꾸니까 뭐 의미는 없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뭐 기계들이야 설명서 다 안 읽어도 그냥 불편, 좀 불편할 뿐이지 살아갈 수 있는데, 진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줄 거잖아요.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도 사용 설명을 붙여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우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그 사용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마찬가지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는 봤죠. 뜻과 의미는 그냥 읽으라니까. 읽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그 안에 뜻과 내용,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설명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사용설명서를 모르면 기계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사용할지를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사용설명서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제가 뭔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용설명서대로 기계를 잘 사용하면 기계가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최적의 상태. 우리 인간도 최적의 상태의 삶을 살려면 사용설명서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용설명서를 안 보니까 내 삶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왜 이런지 사용설명서 보면 나오는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고장나가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에이스 센터 딱 가면 어떻게 해요? 껐다가 켜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당신 죽으세요. 껐다가 켜라니까요. 당신 죽으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의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내가 최적의 상태가 되구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최적의 상태가 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금 주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배하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가끔씩 오지 마시고, 저녁에는 요새 매일 오던데, 아름 씨 좀 자주 봅시다. 사용 설명서를 못 보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읽기는 읽는데, 또 읽으면 복 받는 사람, 읽기는 읽는데, 사용 설명서를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여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불행해요. 괴로워요. 제가 수요일 질문 다시 할게요. 찬양하기 전에 이런 질문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삶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까? 화났습니까? 슬펐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고 슬프고 불만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50% 이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 이상 된 사람. 역시 저뿐이군요. 자, 그러면 나는 불행하고 슬프고 불만이 가득했다. 손 내리고 계십시오. 아, 한 명. 예, 한 명은 아니래, 한 명. 요새 은혜 받고 있는 분이에요. 한 명. 누군지 모르죠? 안 가르쳐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대부분 불행하고 슬프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했어요? 아가 배 아파가지고 죽겠다 하는데 병원 갔을 때 막 감사가 없을까? 아, 너 전에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가면 고기를 끄떡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 감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성경 안 읽었다는 거예요. 사용설명서 안 읽었고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식 씨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한 번씩 슬쩍슬쩍 부른지 아세요? 제가 이름들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행복. 네 행복을 위해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뭐가 돼요? 행복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왜 불행했습니까? 왜 불행했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했어요. 이웃을 사랑 안 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고 누구만 사랑했어요? 나만 사랑했어요. 나만 사랑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남편은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왜 자식들은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왜 아내는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왜 우리 부모들은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자기 사랑이 그 안에 self-centered, 그 자기 사랑이 자기 중심에 가득하니까 불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돼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 편한 것 외에는 관심 없어요. 언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그래요. 우리 피조물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자기 없는 자들이에요. 피조물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니까요. 기계 설명서는 기계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잘 작동이 돼요. 기계 사용 설명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고장납니다, 기계가. 때로는 전자제품 불타요. 선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붙여보세요. 폭발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행복해요.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 나오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첫째,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왜요? 나를 사랑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고 하나님보다 내 사랑, 하나님 쾌락이 좋아요. 그럼 지난 한 주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은 꼭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날 사랑했어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제가 결혼주례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신랑 왜 결혼합니까? 예,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아, 결혼해가지고 보세요. 임신시켜놓으면요. 백가족이 다 터더라고요. 나 몰랐어, 그거. 그러면 좀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 그렇게 살아, 다 그때는 몰랐어요. 허벅지 다 터요, 임신하면. 그, 요즘은 크림이 있대요. 막 발라가 마사지면 덜 턴대요. 그런 거 몰랐어요. 지금 보면 다 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신랑, 저는 삼식이거든요. 하루 세끼 밥 해주려고 해보세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 수술하고 나서 내가 사실 몇끼 밥을 한번 챙겨주려고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뭐 하나 좀 준비하려고 뭐 국을 하나 끓이려 해도 두 시간이 넘게 걸려요. 집사람은 후닥닥 하니까 5분 만에 나오는데 5분 안에 나오는데 훨씬 내보다 맛이 있어요. 나 두 시간에도 맛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랑에서 자기 사랑.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다. 사용 설명서 끝. 자, 나왔어요.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내려놓고 설교를 봅시다. 자, 우리가 왜 불행해요?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았거든요. 사용 설명서가 딱 읽어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입술 내 몸처럼 사람은 그때가 뭐가 되려? 천국이 되죠. 천국이 되죠. 근데 자기 사랑했잖아요. 자기 사랑했으니까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한잔 먹고 고함 지르고 신경을 싸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마어마한 열 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졌어요. 장자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안 죽었어요. 구름기도 불구에 인도를 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놨다. 다 봤지? 다 봤습니다. 다 보았단 말이에요. 열 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홍해의 바다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어요. 만나를 맛봤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의 가운데 있어요. 기적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있고 만나를 먹고 있는 그 가운데서 신의 선 앞에서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해요. 야,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잘 봤지? 예, 잘 봤습니다. 이제 그럼 너희들 내 말 잘 들을래? 예, 잘 들을게요. 그래, 너희가 내 말 들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로 삼을게. 그러면 너희가 내 말 들으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 이런 이런 심판을 받는다. 예, 우리가 하는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심판 받아도 우리는 마땅합니다. 말씀 안 지키면 심판 받아야죠. 언약 체결했어요. 무엇을 뿌려서? 피를 뿌려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목숨을 간 언약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 다 광야는 광야라서 그렇다고 합시다.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늘 누가 쳐들어옵니까? 사사시대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늘 쳐들어요. 옆구리 가시라 그랬어요. 옆구리 가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진멸하라. 근데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건 요래서 좋아서 남겨. 저건 저래서 좋아. 요건 힘이 없어서 타협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남겨놓는데 그게 전부 옆구리 가시였어요. 우리 마음 안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 들어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요거 진멸해내라 그랬거든요.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요건 아껴두고, 요건 아껴두고, 그게 사울이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원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멸하지 못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왕들의 시대. 어느 왕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시아 왕, 그렇게 얼마만 계획을 했지만, 요시아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요시아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설명서인 성경을 다른 민족이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으면 그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을 언약하셨어요. 자기 언약을 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기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는 그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그래서 악인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맞죠? 악인은 지옥 가야죠. 그런데 제가 여호아스나 여호야기, 오늘 오후에 여호야기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뭐가 가해진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기가 가해졌습니다. 심지어 죽여서라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지라도 언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망한 자리에서 왜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끝났다고 처음에. 자, 스마트폰 고치러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껐다가 켜면 됩니다. 껐다 켜면 돌아가더라고요. 제대로 리셋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죽으세요. 끄세요. 주께서 켜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게 뭐예요? 전원 끄는 겁니다. 70년 포로 잡혀가세요. 죽는 거예요. 주께서 때가 되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이켜주세요. 자,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평신도들 중심으로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지? 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고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야. 바리새는 분리주의자거든요. 나는 죄 짓는 얘하고 안 어울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거야. 이렇게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 물론 사두개인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서기관들도 있고 여러 있지만 바리새 운동의 가장 대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자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아,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꼬리가 되었어요? 말씀 안 지켜서 그렇구나. 우리가 나라에 왜 포로 잡혀가요?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전염병 올 것이다. 다 예고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구나. 왜 이랬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특히 요시아 때 뭐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계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졌죠. 요시아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졌어요. 요시아 이후로 급격하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뭘 품고 간다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품고 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망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까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도 고생할 때 그렇게 돌아보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렇게 돌아보니까 성경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구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쭉 조사를 하니까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예요. 248개. 뭘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합하면 613가지죠. 뭘 하라, 하지 말라, 365가지. 매일 뭐 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 그래서 몇 가지를 지켰다고?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사두개인들이 뭘 질문했어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해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나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 부활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부활을 전개했어요. 사도계인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때 누가 짜잔 하고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마치 욥을 둘러, 욥을 가운데 놓고 욥의 세 친구들이 공격하듯이 사도계인 딱 물러가니까 바리새인이 쫙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사. 율법에는 뭐예요? 능통한 자. 율법을 다 외우는 자예요. 율법 선생이에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딱 테스트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라 안 그러잖아요. 주님이라도 안 불러요. 선생님. 하나의 랍비 선생으로 본 거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한 율법사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 나사로 학교도 못 나왔어요. 지방대도 못 나왔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딱 서울대 출신의 아주 막 박사학위를 받은 율법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묻는 거예요. 조롱이에요. 랍비요. 존경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랍비요. 딱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가 뭐 사람들 가르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너에게 막 몰려오는데 어느 계명이 딱 크냐? 이거 물어보고 대답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질문들 속에도 인간은 뭐가 담겨 있어요? 상대방을 누르고자 하는 욕망들이 담겨 있어요.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율법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이 가장 짧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죠.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예수님의 독특한 대답이 뭐냐면, 원래 율법은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십계명에서 첫째 둘째라, 첫째 둘째라는 말은 없어요. 열 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로 나누시지 않은, 예,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39절입니다. 둘째도 뭐예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우선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우선이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선생님과 아버지를 동시에 만나면 누구에게 인사한다? 선생님에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식사 1등. 딱 밥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는다고요? 목양실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특별식으로 따로 음식을 준비해 가와요. 교회에서 먹는 식사 말고. 비싼 거, 이런 거. 그래가 욕 되게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사 가면 항상 어디 앉을지 목사 자리가 없어. 이래 눈치 보고 저래 눈치 보고. 그래, 다행히 이제 위에 홀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제 청년들 위로 올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서 식사할 수 있고,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 거기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참 좋기는 해요. 확실히 돈이 좀 있어야 되긴 해요. 그죠? 안 그래도 좁아서 거기 오고, 아직까지 어때요? 밥물 자리를 없었을 텐데. 자,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는 게 첫째, 첫째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말로.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께 드릴 것도 어떻게 해버려요? 고로만 해버리면 말로만 내가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해놓고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쳐요. 평생 그렇게 가도 된대요. 율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율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복음 들으면 이용 더 잘해 먹더라고요. 율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복음 들으면 어떻게 더 교묘하게 이용해 먹더라니까요. 그래서 딱 자기 좋은 거,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 딱 챙겨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또 다른 율법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결국 나중에 결론은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어디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크냐고 했을 때에 40절 보 이 두 개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줄거리 강령.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말할 때는 구약을 말해요. 그런데 구약을 말할 때 그냥 율법 이게 율법이라고 해도 전부 구약이 포함됩니다. 율법 해도 구약이고 율법과 선지자 해도 구약이고 율법과 선지자와 또 하나 뭐예요? 시편에서 말할 때도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이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 핵심이 뭐라고요? 그냥 사랑 아니죠.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돼요? 행복하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감사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요. 타락하고 나니까 사탄의 유혹이 뭐예요? 너 이 선악과 따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우선주의가 뭐로 바꿔져버렸어요? 나 우선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나 제일로 바꿔버렸어요. 나 사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어떤 아이가 어떤 분이 저에게 조그만한 요 사탕을 몇 개 이렇게 상대에 예쁘게 담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일학의 꼬마가 빼빼로 하나 들고 바꾸지 내보고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좋을까? 요구하고 바꾸자. 나 안 바꾼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 방종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아모스 4장에 보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그 백성들은 전혀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듣고 있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치료를 받고 나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 약을 먹고 나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전할 때 복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기쁨을 담대하게 전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무료성경대학에서 공부하였던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BBN 성경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내가 최고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기간 동안 나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공급해 주셨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BBN 무료성경대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BBN 방송 홈페이지 성경대학에서 바로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인이라고 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괴로워하는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할리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떻게 학교에서 학문적인 기초를 배우는 것에 실패한 아이가 세상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배우려는 것을 포기했고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으며 인생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1: 무슨 일이니?
2: 엄마, 성적표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1: 아니, 혹시 낙제한 거야?
2: 전 과목 모두 낙제했어요.
1: 어머,
2: 전부 다요.
1: 아니, 모든 과목이?
2: 네, 저보고 다시 학교에 오지 말래요.
1: 얘야.
2: 저보고 전문대에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지원하래요.
0: 지난주 우리는 한 고등학생 소녀가 16살의 나이에 어떻게 인생을 전환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들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간증 제2부에서 할리 해먼스가 어떻게 사슬을 끊었는지에 대해 전해줄 것입니다.
3: 고등학생 시절 제 나쁜 학습 습관을 바꾸기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당시 저는 뉴욕 퀸즈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과밀학급이어서 분반 수업을 해야 했죠. 게다가 1970년대 중반엔 인종 간의 갈등도 고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졸업하고 싶었죠. 그 후 어머니의 어린 시절 친구분들이 집에 찾아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다른 여러 친구들과 가족들도 초청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죠. 우린 로레인과 스탠 부부께서 추천한 교회로 주일에 찾아갔습니다. 예배와 교회 모두 예전 우리 가족이 다니던 교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도요.
4: 여러분 삶의 여러 일들이 나쁘게 진행될 때 혹은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했듯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예배 후에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그 교회에 참석을 했죠. 어머니는 성가대에 들어가셨고 저도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늘 제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노래를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주일 성경 공부에도 참석했고 수업 후에도 계속 남아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여러 질문들을 했답니다.
5: 또 다른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는 거니 할리?
6: 네, 저희 가족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신 어머니 친구분 부부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5: 정말 잘 됐구나.
6: 그분들이 저한테 배우자를 위한 기도 시작하라고 하셨는데요.
5: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6: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5: 기도는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 전 하루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5: 그렇게 힘이 드냐?
6: 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에요. 인종 폭동과 싸움도 있고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협하는 분위기라니까요.
5: 학교 재개가 모든 학교들에서 하나님을 거두어갔지. 그리고 이후의 결과들이 어떤지 보렴.
6: 저도 학교에서 제 믿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이들이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해요.
5: 계속 공부하렴 할리. 주님께서 너희 노력에 축복하실 거다.
3: 그해 여름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성경 캠프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이신 한 훌륭한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당신의 보조교사로 와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멘토링 해주시기도 했답니다.
7: 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말씀은 언제나 진리란다 할리.
6: 네, 학교에서도 그 말씀을 꼭 기억하겠어요.
7: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 뭐였지?
6: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7: 아주 잘했어.
6: 외롭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학교에 성경을 갖고 다녀요.
7: 넌 절대 외롭지 않아, 할리.
6: 이번 주 어느 날인가?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복도가 붐비고 있었어요. 근데 전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곳에 서 있었죠. 그때 제가 더 이상 친한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7: 아니야, 그렇지 않아.
6: 알아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자 복도가 회색빛에서 환한 하얀 빛으로 바뀌었어요.
7: 예수님은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이셔, 할리. 그분을 따르렴.
3: 전 학교에서 12년을 보냈지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저에게 교육의 기초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기뻤지만 한편으론 인생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때 목사님이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4: 할리,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뭐니?
6: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4: 성서대학에 진학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6: 성서대학이요?
4: 그곳에 가서 장래 사역을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6: 우와, 네, 저도 신학생이 돼서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4: 펜실베니아에 내가 평의원으로 있는 한 성서대학이 있어. 내가 너에게 그 학교 견학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 학교를 한번 둘러보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6: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4: 만약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길을 내실 거다, 할리.
3: 현실의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학교 지원서를 쓰도록 저를 격려하셨고 저도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요. 그랬던 제가 정말 합격이 돼서 기뻐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대학에서 전 최고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저의 빈약한 학업 배경으로 인해서 실패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전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선 저에게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말라고 통보했죠. 전 학생 요람을 열심히 보다가 학교 측의 결정에 탄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탄원하는 편지를 썼죠. 일주일 후 대학 측에서 제 파일을 검토해 본 후 저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에 동의해 주었답니다. 다시 대학에 돌아갔을 때 저는 학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앞으로 학생은 엄격한 학업 근신 기간 아래 놓이게 될 거예요. 우리도 다시는 할리 학생이 낙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6: 저도 또다시 낙제하고 싶지 않아요.
8: 우리도 그 의지를 높이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학생이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학생은 앞으로 오전 6시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게 될 모든 일과들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해요. 또한 학업기술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영어 과목도 재수강해야 해요.
6: 일주일에 5일을요?
8: 네. 혹시 질문이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줘요. 알겠죠?
3: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저는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지만 그 모든 책들에 압도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제가 듣는 수업 중 하나에서 한 남자가 눈에 띄었죠. 그는 자기 주변의 책들을 잔뜩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답니다.
6: 잠시 실례할게요.
9: 네?
6: 공부가 다 끝날 때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을 그냥 그렇게 놓아두실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우린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어서 과제를 하려면 같은 책이 필요하거든요.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공부가 끝나면 제가 그 책을 사용하려고요.
9: 예,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6: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마이크를 알아봤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가 하는 대화와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우편실에서 집에서 온 편지를 읽고 걸어 나오는데 그가 제 옆에 나타나더니 함께 연극을 보러 가자며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제가 시작됐죠. 마이크는 대학에 입학할 당시부터 이미 21살이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는 수업을 나란히 앉아서 들었고 함께 식사를 했으며 교회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매우 유익한 교제를 하고 있었답니다.
9: 공부는 어떻게 돼가, 할리?
6: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합격할 거예요.
9: 좋아. 잠언에는 부지런함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라는 말씀처럼.
6: 난 잠언의 이 말씀도 좋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9: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6: 근데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9: 주님이 나의 힘이시잖아.
6: 선배는 장차 위대한 목회자가 될 거예요.
9: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고 싶어.
6: 그럴 거예요.
9: 할리, 오직 나하고만 데이트해 주겠어? 난 결혼까지 바라보면서 교제를 하고 싶거든.
6: 1년 반이 지나자 마이크는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가 결혼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이크는 한 방에 앉아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죠. 마이크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신혼집인 작은 아파트에서 매우 행복했죠. 그곳에서 전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우리의 둥지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저녁 준비 다 됐어요.
9: 이야, 멋지다. 나 정말 배가 고팠어.
6: 내가 오늘 오후에 뭐 했는지 알아요?
9: 뭔데?
6: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재배치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쁘지 않아요?
9: 할리, 당신이 완전히 학업을 끝냈을 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공부가 우선이야.
6: 그 말에 저는 매우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이크가 집에 돌아올 때면 저는 그에게 그날 했던 과제물들을 건네주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 제가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가슴에서 허벅지까지요.
1: 어떻게 된 일이야?
6: 이웃 사람이 저한테 압력솥을 빌려줬거든요. 전 그냥 일반 펜과 똑같이 사용하면 될 줄 알았어요.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고 뚜껑을 열려고 애를 쓴 거예요.
1: 저런.
6: 그러자 뚜껑이 반쯤 열리더니 부엌을 가로질러 날아가 버렸어요.
1: 할리, 마이크도 같이 있었니?
6: 그 사람은 잔디를 깎고 있다가 제 비명소리를 듣고 와서 급히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죠.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얼음팩을 대주고 항생제 크림을 처방해주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1: 마음이 아프구나, 할리.
6: 그의 여름은 내내 회복을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걷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마이크가 절 정말 잘 간호해 주었답니다. 마이크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도소에서도 설교했고 우리 부부는 둘 다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맡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 선교에 인도하심을 느꼈고 우리는 뉴욕시에 있는 개척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결혼 5년째가 됐을 때 우리는 첫 딸을 낳았답니다.
3: 그 후로 얼마 안 되어 우리는 대표로 파견됐죠.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고 백쉰 교회를 방문한 후 우리는 충분한 후원자를 얻게 됐답니다.
10: 여행을 다니며 길에서 18개월이나 보낸 게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3: 네. 저희 정말 수많은 가정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10: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소진되었을 거야.
3: 그랬죠.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가도록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10: 교회 개척할 장소는 어떻게 결정했니?
3: 마이크는 지역의 인구 통계를 조사한 후에 퀸즈의 플러싱을 개척 목표 지역으로 결정했어요.
10: 그럼 우리랑 아주 가까워지겠구나.
3: 네. 저희 우선 아파트를 빌리고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10: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생각인데?
3: 광고도 하고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공원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해요. 우리는 거실을 개조해서 예배 장소로 꾸몄고 대부분 시간 우리의 모임은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임대시설, 가정들, 차고, 뒷마당과 공원들에서 모임을 가졌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가득 채워졌답니다. 1997년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어느 가을날 마이크와 저희 아들 마이클이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같이 산책하던 또 다른 사람이 남편과 아들에게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혔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죠.
11: 여보! 비행기 한 대가 쌍둥이 빌딩 안에서 폭발했대!
12: 어? 뭐라고요?
11: 우리 교회 사람들 몇 명이 그곳에서 일하는데.
12: 어, 주님! 그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11: 텔레비전을 켜봐. 어떻게 된 일인지 보자고.
3: 우리는 JFK 공항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9.11 테러에 대한 사건의 진상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이 마치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만 같았죠. 우리는 우리 교회 사람들의 소재를 찾으며 하루를 보냈고 그들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는 마이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중 구성원들은 세계의 19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어서 제 마음속엔 성경의 시편 82편의 약속이 떠올랐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15년 후 교회는 자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무렵쯤 우리 딸들은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주님께선 우리를 알래스카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10: 아, 할리 어떻게 지냈니?
3: 잘 지내요, 엄마. 굉장히 지치지만 그것만 빼면 괜찮아요.
10: 무슨 일 있었어?
3: 교회 회중들이 약 60명이었고 건물은 수리가 필요했어요. 저희가 여기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영적 치유도 필요한 상태였고요.
10: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3: 마이크가 서둘러 건물 수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새로 전기 배선을 하고 창문도 새로 달고. 하지만 주님의 코드에 회중을 맞추는 건 잘 안 되네요. 그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커서요.
10: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했는데?
3: 결국 교회에서 해체를 결정했어요. 우리 교단 내에 있는 다른 더 큰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하도록요. 그 후에 교회에서 더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었어요. 힘들고 생소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세 곳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결과가 생겼죠.
10: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니 놀랍구나.
3: 사람들은 주님보다 앞서서 자신의 계획을 두곤 해요. 하지만 잠언 16장 9절에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때때로 마이크와 저는 소파에서 쓰러지듯 잠들어요. 둘 다 너무 지쳐서요.
10: 너희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분명 그럴 거야.
3: 저희도 주님 안에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교회 해체가 완료되자 메릴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희에게 그들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곳에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서 알래스카에 있는 우리의 집을 떠났죠. 앵커리지에 있던 우리의 집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축복하셨죠. 마이크는 지금도 여전히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토록 학교를 싫어했던 내가 지금은 우리 네 명의 아이들을 모두 홈스쿨링으로 키운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9: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8: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선포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저희와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진실이 그 영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제가 주님을 닮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환경과 관계없이 늘 기뻐할 수 있는데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침팬지가 산수를 배우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인간이 가장 최근에 진화된 동물로서 가장 지적이라는 진화론적 가설에 기초합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화론적 생각에 근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침팬지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이 언어 훈련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자들은 언어 훈련을 받은 침팬지들과 단지 단순 작업을 배운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언어 훈련을 받지 않은 침팬지들은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8개월의 언어 훈련을 받은 침팬지들은 작은 숫자들과 분수를 이해하고 분석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서로 다른 것들 사이 동일한 개수를 서로 짝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더니 91%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침팬지들에게 나무조각 분수판을 주었습니다. 1/2 판은 1/2, 1/4 판은 1/4 등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이 판들을 1/2 컵, 1/4 컵 등의 물컵들과 짝짓기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들은 88%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인간의 수학적 능력은 침팬지의 것보다 월등합니다. 더구나 인간들은 영혼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BBN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기 원하는 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BN 한국어 사역을 통해 의인에서 죄인으로 회심한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한 BBN 청취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심으로 방송국이 운영되었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클릭하셔서 BBN 사역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저희 BBN 한국 방송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말씀과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BBN 방송을 알리고 전파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BBN 한국 방송에서는 ITL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카드에는 현재 8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BBN 방송을 전 세계에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 BBN 한국 방송을 알리시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함께 사역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웹사이트 상단에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BBN 한국어 방송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들의 욕망은 말씀에 위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갖고 싶으나 주님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고 내 본능은 내가 먼저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하십니다. 내 마음에는 복수를 하고 싶지만 주님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본능과 욕심에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과 말씀을 좇아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빛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 곁에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나라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우레 같은 소리로, 그 다음에는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을 읽어보세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열 개의 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십계명을 들은 뒤에 어떻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이 아직도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살 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나요? 제1계명을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제5계명을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께 불순종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제 제8계명을 보겠어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시험 때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9계명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만 해도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어요. 죽은 돼지의 썩어가는 시체와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악취나는 시체에 향수를 뿌린다고 방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종교적인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거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울이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십계명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요. 십계명은 이 새로운 민족에게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나쁜 소식도 가져왔어요. 율법은 그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죄 때문에 그들 모두가 반드시 죽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좋은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나 황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가 흘린 피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모세가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백성들이 어린 양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용서 방법을 믿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에게 그들의 죄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 어린 양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 흘린 피가 백성들의 죄를 덮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의 몸은 불에 타서 재가 될 거예요. 그 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되었어요. 죄 용서를 위해 동물의 피로 제사드리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에요.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와 같지 않아요. 그것은 차를 사려고 할 때 장난감 자동차로 진짜 자동차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린 양의 피로는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높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더 나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들은 온 세상에 진 죄의 빚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에 대한 예표를 죄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0: 구원자가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메시아 왕에 관한 예언들을 더 많이 기록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 약속들 몇 가지를 보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그 약속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0: 어떤 모임에서 테이블에 앉은 일행 중에 두 사람의 얼굴이 특별히 눈에 띄게 드러났답니다. 한 사람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정이 몹시 상해서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들이 만나는 모임이었는데 한 여인은 다른 여인의 신념에 대해서 질책을 했답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면서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말다툼은 결국 첫 번째 여인이 식당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그걸로 끝이 났고요. 또 다른 여인은 놀라고 창피를 당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의견을 참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단지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악한 건 아닙니다. 그저 의견이 다를 뿐이죠. 양보 없는 험한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고 또 예의와 호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사람들과 서로 존경하고 화목하며 사는 방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에서 쉽게 벗어나게 만드는 교만이 있죠. 또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과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랑과는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책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분노나 억울함이 촉발되곤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나쁜 상황을 평화로운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능한 한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사람들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기대치만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기대치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나 사람들의 기대치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실망하는 이유는 꼭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취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치를 벗어났을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어떤 형제 한 분이 한 자매님과 오랜 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형제가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 프로포즈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드디어 그 형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그러나 그 형제가 아끼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한 곳에 멈춘 후에 감격된 목소리로 자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그 자매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것을 직접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동차 내 계기판을 보여주면서 외쳤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 차가 10만 마일을 돌파한 날이라고. 여러분, 자동차 10만 마일 돌파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성취입니까? 자매가 기대했던 것은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거는 철딱서니 눈 남자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남자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깊고 오묘한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행하는 케이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기대치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케이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LPGA 선수 중에 고진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는데 금년에만 벌써 4승을 거두었습니다. 4번을 이겼어요. 그것도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 2번씩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금 왕에 오르게 되고 지금 현재 세계 제1위에 올라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잘할 줄 몰랐대요. 저 기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지난번 프랑스에서 열린 메이저 대회, 에비앙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 나라 진 친구가 전거해 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신앙마저도 기대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 expectation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밝고 빛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잘 깨닫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지 못하고 모자라게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금까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알기를 해왔죠. 사도 바울의 의견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마켓에서 고기를 사 먹든지 혹시 불신자 집에 갔을 때 고기를 대접하거든 양심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이 고기 먹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가책이 된다든가 해가 된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금까지 다룬 이 사도 바울이 31절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될 결정적인 팩트가 사실은 하나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찮은 삶의 대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명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함이라. To the praise of his glory.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그분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 해주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그찬 삶이 건강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이나 나의 성취를 앞세우는 것이 그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것은 지난번 다루었던 6장 12절에서 한번 다루었던 문구이긴 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게 되면 You say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나에게는 모든 것을 행할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lawful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너희들의 권리를 따라 자유를 따라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무엇이든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법만 어기지 아니하면 무엇이라도 괜찮은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위치를 지위를 남용하든 편법을 써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무리 너에게는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든가 상처가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숙한 귀찮은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의 욕망, 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결코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이건 미국이건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뭔가요? 다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이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화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남이 하는 것은 불륜, 나는 항상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 사고방식이 항상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쓴 칼럼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제법 길게 쓴 칼럼인데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논리의 모순에 대한 글을 그분이 쓰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어도 나는 그가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고 본인의 취향에 속한 것이니까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었지만 그는 청결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결한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불결한 사람을 공적으로 청결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 못생긴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못생긴 사람을 미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못생긴 것은 못생긴 것인데 내가 사랑한다 그것은 무조건 잘생겼다고 말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예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 한 청년이 BTS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었어요. BTS가 뭔지 아시죠? 방탄소년단. 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꾼 케이스는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방탄소년단을 줄여서 BTS라 그럽니다. 이걸 듣고 있던 옆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어폰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청년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 치고 BTS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화를 낸다면 이게 바른 정신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BTS를 듣는 건 괜찮고 우리가 나훈아를 부르게 되면 꼰대라고 지칭한다면 그게 바른 것일까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막히고 건강한 관계성이 깨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 중심적인 생각을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자기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치게 됐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자주 설명을 드린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생애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바울의 개종 사건, 폴스 컨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는 과연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전문가였어요. 심지어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나요?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긴 보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긴 내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열정을 내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중심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파괴시키는 파괴자로 살아가셨어요. 이와 같이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 예수님이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류 구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와 같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내려놓을 때에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연약한 형제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니드를 채우기 위한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베네핏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로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역할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은 바로 축복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다리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치는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그침돌이란 뜻이에요. 스탬블링 블록이란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앞에 그침돌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장 worst case,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침돌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의 반대 케이스는 뭘까요? 그침돌의 반대 케이스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브릿지가 되고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때문에 축복의 물꼬가 터지고 은혜의 강물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든 개인의 가정 생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물꼬를 트는 자가 돼야지 가정도 변하게 되고 공동체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라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사랑의 물꼬를 트게 되면 관계성이 회복되죠. 모두가 영적으로 냉랭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먼저 기도의 물꼬를 터주면 그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도사리고 선뜻 나서지 아니할 때 내가 먼저 헌신과 섬김의 물꼬를 터준다면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답고 빛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여러분 보고 베랜드 중학교에 파킹하라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먼저 물꼬를 터주면 감사하겠지만 꼭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에 섬김이든 봉사든 물꼬가 터진다는 뜻이. 오래전에 한국의 인천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교회가 건축하게 됐는데요. 그 건축하신 목사님 성함만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재정이 모자라서 철근만 올린 상태에서 공사가 스탑하게 됐어요. 여름철에 장마철이 되니까 비가 오면 철근에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다들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진짜 힘들고 피를 말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7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제법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타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인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잠깐 이곳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통장에 들어있는 전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마다 부르짖으시는 목사님 기도가 제 마음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다면서 70만 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70만 원의 돈으로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작은 헌신의 물꼬가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전교회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건축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물꼬를 털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중세 암흑기를 통과할 때 누가 종교계에게 물꼬를 텄나요?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18세기 말엽에 온 유럽이 엔타이 미션 무브먼트, 이 미션을 선교를 반대하는 운동에 젖어있을 때에 누가 근대 선교의 물꼬를 텄는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한 사람. 사실 이분은 Particular Baptist Church, 침례교 목사였었어요. 그는 비록 지금은 구두 수승공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주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1793년도에 인도 캘크타로 감으로서 근대 선교의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그 짐돌이 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축복의 물꼬를 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이러면 삶도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건 직장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다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두 번째로 우리 역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침돌에서 축복의 브릿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사역을 행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자존심, 자신의 모든 그 강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영어 성경 I try to please everyone in every way.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구미를 맞춰주고 그들을 섬기는 데에 그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될 이유,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될 근본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 거두시는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치가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업가로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권력자로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 복음 사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에서 보내온 컨퍼런스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들여다봤더니요, 거기 초청된 강사님들이 미국의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CEO들을 초청해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는 것, 이게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비결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세상적인 것을 도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만 주신 독특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더라도 세상의 영상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조직을 잘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축복,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상에 저명한 CEO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팀 쿡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운명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위치가 높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는 쓰지만 하나님의 expectation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맞을 때에 우리 삶이 성공이 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템파 플로리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커크 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Why Christians Sin, 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저 심스라고 하는 청년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블백이라 그러죠. 더블백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에 서서 히치하이킹이라고 손을 들어서 차를 세워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앞에 달려옵니다. 그 앞에 손을 들었더니 본인 생각에는 저런 고급차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뜻밖으로 차가 멈춘 것입니다. 그러더니 차를 타래요. 차 안에 타보았더니 아주 점잖게 생긴 노신사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시카고 근교까지 갑니다. 잘 됐다고, 자신도 그쪽을 지나가니까 함께 가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노인분이 하노버라고 하는 굴지의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불현듯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아니 이렇게 점잖고 모든 것을 갖춘 굴지 회사 사장님에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과연 들려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권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차를 풀오버, 멈추게 하더니 그 차 안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청년이 시카고를 들 일이 있어서 문득 그 노신자가 생각이 나서 명함을 들고 그 주소로 찾아갔더니 노인은 나오지 않고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나의 남편을 아느냐고. 그래서 그날 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5년 전 정확하게 5월 7일이라고. 왜냐하면 제대한 날이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부인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5월 7일 그날 자기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대요. 시카고를 지나가다가 큰 사고를 맞이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평생 불신자로 살아왔기에 자신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날 밤 돌아오지 못하고 차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외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천국 갔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고 나기 직전에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로저 심스 그 청년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심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금덩어리가 가득 든 자루를 들고 다니던 어떤 광부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때도 역시 그 금덩어리가 든 자루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가 천국에 도착하자 천사가 그에게 왜 아스팔트를 들고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금입니다. 라고 광부가 대답을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땅에서는 그것을 금이라고 부르겠지만 여기 천국에서는 그것을 길을 포장하는 데 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천국에 갔을 때는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송기런 광사의 가정청구를 위한 행복헌장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래서 남성들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휴식이 필요하고 여성들도 휴식이 필요하고 근데 사람이 못 쉬게 되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두 다리 좀 쭉 뻗고 장비를 잡았으면 좋겠다. 거기다 보세요. 중요한 건 또 사람에게는 치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꼭 좀 소개하고 싶은 게 결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 참 좋은 책이죠. 네. 제 책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추천하는 거는 이 저자를 제가 잘 알아요. 벌써 예, 눈치들을 다 긁은 거예요? 예. 자,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안전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 욕구. 그렇잖아요. 그 다음 욕구. 이 욕구를 좀 이해해 오는 게 아주 좋죠. 안전 욕구, 그러면 거처, 집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어제 큰 놈이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이 자식이 자꾸 뭘 미적거리면서 뭐 좀 사인이라도 해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무한정이야. 너 장가 안 가냐? 집이 있어야죠. 야, 인마, 무슨 집을 가지고 장가를 가냐. 그럼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대화가 이런 식이지. 그 이제 결국은 나오는 얘기야, 인마. 옛날하고 틀려. 옛날에 남자 쪽에서 집을 구하고 여자 쪽에서 살림살이를 장만했지만 요새는 집값이 너무 이게 힘드니까 집 구하기가 가치들 해, 가치들. 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남자가 뭐 좀 집은 장만해야 돼, 인마. 그럼 생각을 좀 바꿔, 이 자식아. 집 있는 여자 골라봐, 임마. 네?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 요즘 3포 세대니 뭐니 이러면서 그 참 젊은 세대들이 절망하는 게 어디 있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집도 안 구해놓고 보금자리도 없이 장가를 드냐, 이런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평화, 일, 돈, 다 이게 안전에 대한 욕구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안전 욕구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말고 질문하기 위해서 다가서서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눈을 이렇게 내리 깔아버리죠. 이 뭔가 안전하고 싶다라는 욕구의 표현이죠. 자,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소속 욕구가 있죠. 내가 사랑을 받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영혼이 핍절해지는 걸 아시죠? 네? 자, 거기에다가 자존감,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아까 우리가 그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요, 한번 옛날을 돌아보세요. 그런 경험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주하고 이게 오목이나 장기를 두면서 신의 한수가 뭔지를 알아요. 여기 이렇게 딱 한 점 넣으면 이긴다는 거 아는데 할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잔인한 일을 안 해요. 일부러 엉뚱한 데다 놓고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결국 할아버지가 져줘. 그럼 손주는 또 할아버지 되겠다고 막 이 자식이 못 모르고 막 이러면서 지가 할아버지를 꺾었다고 와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 맛이 갔구나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는 일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관계를 빌드업했어요. 요놈 자식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머리가 좋다고. 응? 이 아버지와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골마루를 딱 까요. 까서 돈 1,000원, 2,000원 주면서 했다 이놈아. 근데 할아버지가 준 거는요 절대 용돈이 아니었어요. 자존감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이 자아상이 매우 건강. 근데 요새 아버지들은요, 이런 교육이 안 돼가지고, 자식놈하고 맨날 싸워. 그 말은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부부 간에도 같이 싸운다는 것은 수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 자아 실현이죠. 근데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심리학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심리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 행복이 뭐냐, 이제 이건데, 성경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사실상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2: 여호와는
1: 나의 목자시니,
2: 나의 목자시니
1: 아쉬울 게 없어라. 이게 히브리의 그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아쉬울 게 없어라. 이 말은 다시 한번 뒤집으면 반어법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난 만족합니다. 아쉬울 게 없다라는 말은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쉬울 게 없죠. 만족하다. 이게 만족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족은,
2: 만족은
1: 행복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뒤집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것에 대한 고백이 그 다음 절부터예요. 그러면 창세기도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설명해 가듯이 10편, 23편도 같은 구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난 행복합니다. 하고서 행복한 것을 하나 둘 열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가? 행복 헌장에 가시더래. 10편, 23편이. 자, 그러고 보면 이해가 이제 빨라지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고백이 뭔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무슨 욕구가 채워진 것에 대한 고백이죠? 요거죠. 생리적 욕구. 그렇죠? 푸른 풀밭. 네? 휴식이죠. 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이해가 금방 되죠? 생리적 욕구가 채워진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거기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지, 안전 욕구죠.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누구도 나를 침몰치 못할 거다. 안전하다 이거죠. 자, 거기다가 이어지는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나타내는 가장 리얼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아니에요? 식구예요.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치즈케이크하고 같이 먹다가 보면 여기에 뭐가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맛있어? 이러면, 응? 맛있어? 이러면 자기가 뺏어가서 딱 그걸 마셔버려. 입을 대고. 아무 걸김이 없어. 왜? 식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친구가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먹으면 나 다 안 먹어. 식구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식탁을 마주하느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결국 가족관계의 친밀도를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서술하잖아요. 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엇에 대한 고백이에요? 소망과 진리.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이게 따져놓고 보면 신약성경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고백했을 내용 그대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맸던 그가, 쉼이 없던 그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가 이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10만원 물가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상을 차려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가 뭐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겠어요? 이제 이게 낱낱이 나오면서 마지막은 이거잖아요. 내가 다시는 집 떠나는 일 안 할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심리학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심리학은. 근데 이 심리학은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거지. 그리고 그 인간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한 거지 심리학이 생명을 주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 시편에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기가 막힌 욕구 하나를 그 고백해내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욕구.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그게 진정한 행복은 어떤 데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생명의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기에 이제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good 이랬을 때 선한 좋은 이랬는데 이 선하고 좋은 것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God 그분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0점짜리 인생이 됩니다. 이럴 때 수준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이러질도 알죠. 그런데 아무리 이 제로 베이스의 상태에 있어도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이게 뭔가 하면 선한 것이 돼요. 지금 이래서 이제 그렇죠. 라이브로 듣는 분들하고 화면을 보면서 이걸 녹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터무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헷갈려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한번 곰곰이 새겨보시라는 거예요. Good 이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 God, G-O-D, God 저 이걸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 고속도로 달릴 때 차가 막히면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길을 뚫어달라고. 그 눈을 뜨고 나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이 확 열려. 갓길.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국립중앙사진관에서 나와가지고 또 환영사진까지 찍어줘. 별로 어디 부치대도 없는 걸 7만원이나 줘야 되고 이러더니 화가 나죠.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이게 어깨 하는 그 갓길 말고 그러니까 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확 바꿔야 되는데요. 해피 해피니스는요 영어로 얘기했을 때 그게 우연찮게 찾아온 이런 겁니다. What happened 이랬을 때 에? 여기에 요 같은 의미예요. 우연찮게 무슨 일이 있죠? 이제 이건데 에?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이제 우리가 라틴어를 잘 이해할 수 없고 그저 한글 번역 내지 뭐 그저 겨우 영어 성경으로만 자꾸 읽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행복은 블리스입니다. B-L-I-S-S, 블리스. 예. 그러면 이 단어를 나중에 이제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행복. 이렇게 해서 더할 나위 없다. 그러니까 더 도달할 수 없는, 더 머무를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냥 끝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지복이라 얘기합니다. 지복. 이게 땅의 복이 아니라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지복.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이라서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똑같은 행복을 얘기하더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우리의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거죠.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제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God is good. 이제 이러는데 재미난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선한 좋은 것에 대한 정의를 이 세 가지 요소로 내린다 했습니다. 좋은 것이란 뭐냐? 요거에 한번 화면을 보세요. 첫째는요. 감동적이거나 쓸모 있거나 재미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감동적이었다는 것은 도시로 공부를 하러 떠나거나 이제 돈 벌러 떠났던 아들이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오죠. 와가지고 이제 막 놀래가지고 달게 되잖아요. 하고 이렇게 손을 댔는데 차가운 시신에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지가 자빠져 기절했어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은 말없이 그 시신을 염을 하는 거죠. 위생처리. 이때 이제 충격을 받죠. 평소에 강단에서 보던 목사님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보는 목사님 전혀 다른 분이야. 자기는 자기 엄마인데도 차가운 시신 때문에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게 놀래가 자빠졌는데 목사님은 전혀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이렇게 태연하게 만질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목사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죠. 그리고 그게 존경심이에요. 어떻게 자기는 어머니의 분비물인데도 막 냄새가 나고 속이 메스껍고 역겨운데 그 목사님은 똥을 다 닦아내고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거기다 쓸모있었다는 건 또 뭐예요? 파고다 영어학원 생기기 전에 교회는 가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툰 영어 가지고 미국 와서 다들 또 공부를 어렵게 어렵게 하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또 근대화 또 민주화를 이끌어낸 하나의 주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쓸모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지금처럼 복지관이 생기기도 전에 교회는 뭘 했어요? 군수물자를 이렇게 나눠줬죠. 이게 복지센터 구실을 했어요. 근데 단적으로 해보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진짜 재밌었다는 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헬스센터나 뭐 스포츠센터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는 유일하게요. 이 탁구대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도 교회 가면 늘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재밌었던 건 뭐예요? 문학의 밤. 우리 나이 때에는. 그래가지고 뭐 되지도 않게 낙엽 산에서 긁어다가 막 교회에다가 뿌려놓고 시 같은 거 붙여놓고 이게 초청장 만들어 보내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게 교회 와야 되는 줄 알고 그때는 그걸 보러 왔어. 그게 템플스테이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처치스테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그때는 이 참 금기사항 같은 게 우리가 중고등부 다니고 이럴 때 남녀 공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애들하고 어디 가서 빵집에서 만났다 그러면 유기정학 기본이. 응? 그러니까 겨우 연애편지나 보내고 한 발째에서 쳐다보고 이랬지. 요새 아이들처럼 손잡고 막 하고 이런 거 상상도 못해. 근데 우리 때 유일하게 여자 손을 잡아볼 수 있는 게 교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이제 온라인 한다면 선물 교환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원리들, 투리들, 뭐 쓰리리들, 인디언 이러면서 뭐 이렇게 손잡고 뺑뺑 돌면요. 나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그때 그 느낌이 있어. 그 걔들 뭐 할까 싶기도 하고 막. 그 경험 없어요?
3: 조금.
1: 조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데가 너무 재미있었어. 하루 종일 붙어있어도 지겹지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요 세 가지 요소를 교회가 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가정사학자로서 결국 또 얘기를 가정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천지 창조의 완성이 가정이고 구원사역의 절정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개의 기관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교회 같을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 안에 서로를 향한 용납과 용서와 배려와 긍휼과 이런 것이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미리 맛보는 천국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또 커가도 가정 같은 그 분위기, 친밀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가정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해보기 위한 몸부림이 요즘 목장이라든지 또 뭐 무슨 또 뭐 이렇게 모임들로 이제 자꾸 만들어지잖아 소그룹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상에서 맛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 부르죠. 이래서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우리 가정을 이제 다시 생각하자면 우리의 가정도 뭐가 어때야 그것이 결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고 그 행복 헌장이 우리 가정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건데 첫째는 재미 있어야 한다는 가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미 있어야 된다. 에? 자 여기에 아주 오래된 얘기 하나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보내온 문자인데 큰며느리 기계치 불부폰치 사오정 마누라 소소 치통무 정신 지연 짤룸부 우리 아버지가 보낸 게 틀림없는데 아무리 저걸 해석을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 가로대 너가 큰며느리 기계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제 아내가 큰 며느리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놓고 아버지 그 기대하지 마세요. 큰 며느리는 기계치입니다. 애미는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놓고 큰 며느리 기계치라고 그랬는데 아니불 기계치 아니다. 오히려 애비부 부가 펀치다. 그리고 사오정 마누라라 한 말에 내가 소소 웃었노라. 그리고 치통이 와서 무정신,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한테 뭘 보낸다는 게 지연됐다.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아버지 쌀로는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야. 이놈아, 너는 한자를 공부했다는 녀석이 그것도 모르냐? 어? 쌀, 미, 눈, 안, 미안. 응? 삶이 눈 안 미안 이거 지연된 거 미안하다 하도 웃겨가지고 나도 비슷하게 옆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는 또 헷갈려가지고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설명을 해주고 둘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아버지 그런 재미난 문자 좀 자주 보내시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어젯밤 그거 보내려고 하다 눈알이 빠져버리더라고. 그제서야 내가 잊으려고 했고 아니 애써 잊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가 지붕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실명을 해서 이게 왜 애꾸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한눈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잊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식하고 좀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연세에 이게 그 두꺼운 손 가지고 이걸 작은 자판을 눌러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내셨을까 이러면서 작은 사건이었지만 제게는 많은 걸 생각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게 일어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관이 나도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렇게 웃음을 좀 건네드려야 되겠다라는 작은 결심이 저한테 하나 있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제게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어제도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서 봤다. 근데 옛날 철딱선이 없을 때 내가 그걸 굉장히 나도 모르게 뻐기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어느 날. 왜? 이미 녹화한 얼굴에다가 분장한 얼굴인데 그걸 보고 지금인 줄 알고 우리 어머니는 멀쩡하다고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서 잘 봤다. 근데 나는 아파했는데 서글프더란 말.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무슨 모니터 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매일 이제는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을 꼭 좀 찾아뵈야 되겠다 마음 먹고 부모님을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주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 신바람이 나고 응? 효도 못하다가 이제 모처럼 하게 됐으니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변화가 와. 이놈의 토요일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말이지. 응? 그래 한 번은 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외출하고 안 계시고 어머니만 저를 반기는데 아버지한테 뭐 당한 일이 있는지 아버지 없는 사이에 내한테 억울한 걸 쏟아낸다고 하시는 건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라 그래도 꽤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얘기 듣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알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어디서 좀 맞장구를 쳐드리고 이래야 되겠는데 많이 들어본 소리야. 보니까 내 아내가 내한테 해댔던 소리야. 그 유전자가 어디 갔겠어요. 그래야 민망하고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대꾸할 말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데 허리도 아프셔서 몸을 잘 못 놀리시고 다리까지도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가 제비처럼 벌떡 일어나. 그 어머니 왜 그래요? 어? 날씨 좀 보세요. 그냥 계세요. 또 올게요.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우리 아들 얼굴 좀 더 봐야지. 그럼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뭐. 그래가지고 밖에 나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아들이 차를 몰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허리는 꾸부정하게 작대기를 짓고 잘 가라고 잘 가라고. 그럼 참 돌아올 때는 많이 울기도 하죠.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이나 물질 혹은 지위로 인해서 갖는 자신감이 아니라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우리의 즐거운 것, 괴로운 것을 보지 말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죽음은 곧 자유다. 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좀 색다른 이제 표현입니다. 생소한 표현이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은 대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죽음이 자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럴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많이 지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만입니다. 그 죽은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도 죽은 사람에게는 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흉악범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자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어떠한 책임감에서 해방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지배당하고 있다가 그 지배당하던 것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7절로 가시면은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해방되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에서 죽었다.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는 무관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 역시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거침없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이지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주면은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만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는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들으면은 그와 같은 죄를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래. 이거 내가 예전에는 그냥 부끄럼 없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던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전과 같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하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며 삽니다. 다른 초이스가, 선택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냥 그런 나쁘고 그런 안 좋은 걸 알지만 우리는 그냥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잘못된 것이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느끼지만 죄의 지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죄의 지배하에서 그저 이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냥 간단한 단순한 진리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삽니다. 이게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죄의 노예로 되어 있다. 그냥 거기에 이끌려가며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지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죄의 능력을, 죄의 영향력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절에 가시면은 우리 침례계에서 거행하는 그 세례, 침례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뭘 말하죠? 죄악과의 싸움에서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죄악을 이기신 그 능력 있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무시하죠. 내 생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냥 지나버리고 말죠. 여러분 생각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죠. 더 이상의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악을 이기시고 악의 능력을 제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을 의지하고 그 지혜 있으신 분의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왜? 보호해 주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지켜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왜? 지켜주려고. 똑같은 원리예요. 뭐 이들이 그냥 뭐 애굽에서 잘 사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삶에서 뚫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죄악과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그와 같은 삶을 체험해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실감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루를 깨끗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나의 하는 말 한마디 내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만 내가 그것만 건드리면은 내가 그냥 승질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것이에요. 탱크와 무기와 미사일을 딱 장착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지역은 바로 사탄의 공격 목표예요. 그걸로 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의 약한 부분, 그런 허약한 부분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어느 것이 약한 것이 여러분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어떻게 육적인 것 가지고 이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중간 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라도 더 귀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냥 쓰신 것이에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옆에 있는 나뭇가지였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맡기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수천 명 앞에서 어린아이 1인분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 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수천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사는 거고 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뭐 다른 말로도 바꾸면은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됐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명심보감이라는 책 잘 아시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받들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도 드리고 세상도 좀 즐기며 살 수는 없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그 모습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삶을 막 즐기면서 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몇 번은. 그러나 그 마음의 갈등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마귀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적인 것은 대적을 하셔야 돼요. resist 여러분이 막 거절하셔야 돼요. 떨쳐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와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과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 무반응을 좀 보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좀 반응을 좀 보여라. 잘못한 것은 좀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 그러면 좀 하지 말고 이것이 옳다 그러면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역사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도 그렇잖아요. 속세를 떠나요. 왜? 더러운 세상이니까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수도원은 여러분 산속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왜? 더러운 세상에서 좀 접촉을 좀 멀리 하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악에서 좀 벗어날까? 하루 종일 그냥 그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을 제거해보려고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아주 험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세상과 접촉을 좀 하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통나무 높이 세워놓고 이 땅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산속 깊은 곳에서 요만한 통나무 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수십 년을 삽니다. 왜? 접촉하면은 더러워지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죄악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생각에 정말 그렇게 통나무에서 세상 접촉 안 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납니까? 그 통나무에 올라가면은 나쁜 생각이 전혀 안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더싱이라는 그 인도의 성자가 있습니다. 이 싱이라는 것은 이번에 골프 잘하는 그 BJ 싱이라는 사람 있죠? 한국의 김 씨, 김 같이 인도의 흔한 성이 싱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더싱은 힌두교 사두였습니다. 사두. 힌두교의 도를 닦은 사람이에요. 아주 수행을 하면서 깊은 그런 그 힌두교의 심취에 든 사람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못이 가득한 못, 대못, 못을 그냥 거꾸로 박아내고 이 못이 그냥 시푸른 못이 막 뛰어나오는 그런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썬더싱이 그 사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몸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못 위에서 피를 흘리며 있던 그 사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고행 중입니다. 내 안의 욕망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죄악과 악한 욕망이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내 죄로 인한 고통이 이 못이 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는 이 수련을 18개월 해왔지만 아직도 내 욕심과 죄악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쩌면 전생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썬더싱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죄악과 욕망을 제거하고 참된 평안을 찾기 위해 꼭 저렇게 자신을 괴롭혀야만 되는 것인가? 과연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차라리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언젠가는 히말라야 산속에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나이 많은 수도승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승은 라마승으로 산속 깊은 곳, 그것도 동굴 아주 깊숙한 곳에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합니다. 돌을 닦고 있습니다. 작은 공기 구멍 하나만 요만한 걸 놔두고 입구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동굴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신도들이 와서 그 구멍 사이로 차를 넣어주고 구운 보리떡을 넣어주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 요만한 구멍만 하나 이제 남겨뒀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눈까지 멀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썬더싱이 찾아갔을 때 그 나이 많은 수도승은 기도와 명상 중에 있습니다. 서로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구멍 사이에서 둘이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은둔과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알기로 부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신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신 걸로 압니다. 불교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나이 많은 수도승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은둔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에서 좀 자유해지려고 합니다. 불교 교리죠. 열반, 니르바나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열반, 고통이나 평안이나 모든 감정과 욕망이 사라지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가 깊은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안 되면은 다음 세상에서 채워지겠죠. 그때 이 썬더싱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욕망과 감정은 당신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들이 창조된 것은 부서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안에 욕망이 사라진다고 해서 자유와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에 이를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욕망은 한데 어울려서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요? 욕망을 제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고 그 욕망을 제거하겠다는 욕망 또한 또 하나의 욕망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욕망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욕망을 지으신 분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교 수도승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되면 나도 알겠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발로, 밧줄로 두 발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거꾸로 서가지고 두 발을 밧줄로 묶어서 그냥 매달아 놓고 고행하는 수도사도 만났어요. 왜? 우리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왔으니까. 자기도 세상을 좀 거꾸로 보겠다고. 어떤 또 수도사는 더운 여름 자신의 주변에 네 개의 장작불을 피워놓고, 다섯 개죠. 위에 태양까지 비치니까. 뜨거운 그 불 가운데서 수도를 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은 그냥 차가운 얼음 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 죄에서 좀 해방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상 아무도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이기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입증을 해주고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 사이에 우리가 이런 침례 의식을 통해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죠. 물속에 들어갈 땐 내 옛 모습이 죽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의 장례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모습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모습의 새 사람의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 불의 병기를 들이지 말고 의의 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내 이 육체가 악한 일에 앞장서서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선한 일에 여러분의 몸을 바쳤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내 욕심을 저버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중을 재어봤을 때 내 욕심과 세상적인 것으로 산 것과 정말 선하고 고행하며 뭐 고통을 겪으면서 선한 일을 위해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이에요.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정의의 도구가 되어라.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정욕에 이끌리면 안 돼요. 욕심에 이끌리면 안 돼요.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 감사한 분께 여러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지 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예,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죄가 거침없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이 전혀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죄와 이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하기 싫어도 하고,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비스럽게 능력을 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신 자그마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에게 큰 믿음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내가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내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노,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 하고 대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선한 일에 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365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ITL 카드를 나눠주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ITL 카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 내 죄가 모두 용서되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밖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라이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라이프,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포기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은 확실히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스티브스라는 공군 중위가 훈련 제트키를 타고 비행 훈련을 했는데 험한 산 중에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종된 지 무려 54일 만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아주 험난한 시에라 산이라는 그 산 중에서 걸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어렵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수색하다가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실종 사망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이유는 심각한 문제는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비행기 추락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워갖고는 강제 전역을 시켜놓았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람은 살아있는데 추락당한 것도 분명한 것이고 그러나 증명은 안 되고 또 증거도 제시할 수 없고 또 누가 그의 증언을 믿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또 안전하게 살아서 귀환하려고 무작정 헤매다 보니까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그 지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활도 어찌 보면은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뚜렷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 증거를 찾아서 증명해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살아난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도 봤다시피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이라고도 또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0년 후에 그 비행기가 추락했던 곳에서 캠핑을 하던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그 추락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해갖고 그 추락이 진짜 있었던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실패한 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2000년 동안 예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수천 년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교독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만 하더라도 500의 형제가 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대 법학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 리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편견이 없는 법정이라면, 편견이 없다면은 그 법정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가 제시될 때 그것을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로 판명할 것이 분명하다. 판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어차피 그것을 믿을 수 없기에 불신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부활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도 죽을 육체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사는 모든 것도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요. 이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는데 하버마스라는 분입니다. 하버마스. 이분은 부활을 부인하는 유명한 어떤 박사와 앤서니 플루라는 박사와 공개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공개 토론을 하면은 제 부활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죠.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토론하는 결과 어떻게 됐냐? 다섯 명의 심사위원 중에 무려 네 명이 부활을 증언했던 이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토론을 인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부활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만 위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현관에 앉아서 고뇌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생 하나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신학생들이 전화할 때는 전부가 다 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나 왜 학생들이 이런 말 합니까? 이 교수가 평상시에 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이 학생들의 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신학생이 전화를 걸었을 때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임에도 아내가 불치병으로 죽어가게 되니까 이 부활신앙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그런 전화를 받기 전에만, 그 전화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내 아내가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신학생이 전화할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지.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의 문제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해결해 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잊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예수의 부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요? 왜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우리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이 사망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도 사망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도 성도 앞에 닥친 어떤 문제라도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까짓 게 뭐냐?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은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어떤 물질의 문제보다도, 건강의 문제보다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크고 놀랍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소한 문제들에게 집착을 하거나 그러므로 거기에만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성경 보는 것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라이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라이프,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포기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심지어는 죽음과 영벌의 문제까지도 다 극복하고 사랑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요, 중병에 걸립니다. 옛날 헤로당이 그랬습니다. 헤로당은 잔인한 폭군이었는데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또 둘째 부인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부인과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과 두 아들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의심하면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의심하면요.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100%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꾸 의심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100%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죽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그는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에 그의 죽으심도 본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렇게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피하려 하거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 죽고 감정에 대해 죽고 자존심에 대해 죽고 염려에 대하여 죽고 성공에 대하여 죽고 욕망과 탐심에 대하여 죽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자리라면 기꺼이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살리실 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실 때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데 나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피하려 하지 말고 살아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일어나는 죽음보다 강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스고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위를 받기 위해 나타난 그의 모습이 너무나 쇠약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원시림에서 사자들에게 물리고 또 아프리카 특유의 심한 열병으로 무려 20번이나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리빙스턴이 다시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이 어떻게 해서 이때 이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빙스턴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프리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아프리카에서 죽었어도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을 위해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삶의 갈림길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의 죽으심도 본받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역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같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삶은 그렇다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옵셔널 삶의 삶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비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난과 환난의 목전에서도 불편함과 불이익의 뻔한 결과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지켜 행하고자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안위와 삶의 보장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진데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나는 뭔가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쉬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오히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 교회에 왔습니까?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또 찬양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신앙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이야기들 많은 것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며 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에는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런데 정작 그 삶은 살지 못합니다. 정작 삶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정작 십자가는 지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예수만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 이제 성찬을 대하겠는데요. 성찬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을 우리의 편의상 바꿔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곳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 그를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그분의 도구로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이것이 결단코 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의 찢기신 살과 그의 흘리신 피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만일 여기서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그분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진리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참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음악은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또 다양한 매체에서 하루 종일 우리 곁에 있는 친숙한 삶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인격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방송 시간대 절반가량을 엄선된 기독교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좋지 못한 음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음악을 선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BBN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BBN 한국어 방송을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BBN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BBN 사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BBN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상업 광고 없이 말씀과 찬양을 전하는 방송으로서 방송 시간을 매매하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BBN 방송은 오직 청취자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수한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물질 후원의 손길을 기다려오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후원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5번째 시간. 초기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핍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동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일말의 사건들이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기적들을 목격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 보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성도들을 떠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 두려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암암리에 가지게 했다. 그리고 그 반감은 곧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됐고 그들의 방해는 예배 때마다 적지 않게 일어났다.
1: 그런 가운데서 일본 정부가 개입된 교회와의 사건들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위대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서 교회는 반대를 넘어 정치적으로 개입된 무리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0: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
2: 일로 오라!
3: 이거 참말로 사단이 나는 것 아니네?
4: 아유, 기리게 말입니다. 오해하면 좋겠노.
5: 옷 다물고 있네? 입이 방정이란 말 모르네?
2: 이보라, 내 말이 안 들리네? 우리 오만이! 우리 오만이! 오만이!
6: 덕세, 너 아직도 그 정신 못 차려 이렇게 온 거네?
7: 니워라오 덕세. 고전 네 마음은 우리가 알겠지만 이러는 것은 아니디었네. 그러네.
2: 내래 오늘은 그냥 와시오. 내래 오마니가 마지막으로 믿고 죽은 예수 귀신이 대체 어떤지 내래 보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8: 뭐야 어드레? 그럼 솔직히 말하라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또 지난번처럼 난장판을 만들려는 거 아니네?
2: 네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리 이렇게 술병을 들고 왔시오. 오만이를 죽인 귀신 앞에 가는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6: 잘했구만 덕세. 날래 들어오라. 날래?
7: 자, 어서 들어가자.
6: 여러분, 여기 길 잃은 양 하나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시다. 어서 맞아드립시다.

0: 뭐야? 지금 그게 사실인가?
1: 죄송합니다. 일 말씀이 없습니다.
0: 웬 멍청이 같으니라고 내 놈을 믿지 말라고 했지 않나, 놈을?
1: 한 놈은 믿을만 했는데.
0: 믿을만 했는데. 그놈이 예수 귀신에 일을 그르친 거라 이 말인가?
1: 그렇습니다.
0: 정지 맞춰! 이리, 어제 오늘 일이었나? 일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 준비를!
1: 정말 죄송합니다.
0: 일이 왜 이리 꼬이나, 일이?
1: 글쎄 말입니다.
0: 군청에서는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눈만 뜨고 나면 일들이 펑펑 터지니 이거 일을 해먹을 수 있겠나? 일을 말이야!

0: 하나님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며 일본의 하수인 노릇하던 덕세 청년을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1: 덕세라는 청년의 그간 소행을 잘 알고 있던 평양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은 곧 이야기거리가 됐다. 그의 주님 영접으로 사람들은 일본의 만행을 더 알아가게 된다.
2: 네, 외놈들이 기방을 드나들 때부터 알아봤시오. 그 입에도 담기 더러운 비용을 우리 조선 사람들께 걸리게 한단 말입니까? 이러고 그런 것도 모자라 덕세 같은 사람을 시켜서 교회를 해방을 해. 참 이런.
3: 이 말로만 떠도는 소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니 이 놈들도 뭐라고는 하지 못할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자가 되게 하다니 네 생각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도저히.
4: 원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아니, 그 잊고 있었던 것뿐이지요. 그러니 나라를 이처럼 송두리째 빼앗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고요.
2: 그야 이럴 말씀입니까? 외놈들이 또 어떤 일들을 벌일 줄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고요.
3: 그나저나 이 덕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가만 놔두시는 건가요?
4: 당분간은 선교사들이 묶고 있는 거처에서 묵어야 할 겁니다. 외놈들이 가만두려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묵으면서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거듭난 사람이 돼야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쓰실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0: 덕세 형제님.
1: 예, 목사님.
0: 덕세 형제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습관이나 생각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1: 예, 지금 버리고 있어요. 내래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는 것 하나하나 다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라고 하시니 기록해 살려고 합니다. 우리 오만이 못 가진 말입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성.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유명해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는 집으로 가서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보여주었고 결국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곁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의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연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환경을 이끌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복음대화방으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방 주소는 www.bbn.org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4: 제5장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나 북을 돋구지 못하여 진려와 현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서 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딛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5: 제6장.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으미로다.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순이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4: 제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라왕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이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숩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라왕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르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멕색이요 다멕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저지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주의 은 일천 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5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사는 그리스도인 소년이 나무판에 무릎과 발이 못 박힌 채 죽도록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구출되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못 박히셨고 못 박은 자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베트남인 목사님은 2년 감옥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있었는데 감형을 받고 출소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감옥에 양육해야 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소의 기회를 마다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 박해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이제 오늘 2장 7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출애굽 40년 동안에 대한 어찌 보면 총괄적인 입장이 진술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내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었고 그들의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었죠 그게. 그런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는 표현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것은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니까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이 담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하나님 그분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도 귀했던 것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심으로 우리가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와 같은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처음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손의 땅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서 다른 족속들의 땅도 그와 동일하게 보호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가 볼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특징적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주 그런 보호하심도 있지만 이방 나라도 이방 땅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셔서 이스라엘로 그들을 치지 못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친족격인 모압과 암몬을 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음 24절로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이스라엘은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면서도 그들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서는 식량과 음료까지 돈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여기에서 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들의 땅을 통과하기 위하여 제의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로 29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에게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느니라. 시온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무장한 군인을 거느리고 나와서 대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조금 심도 있게 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로 32절 말씀을 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로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시온왕과의 싸움에 나설 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32절도 보면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33절 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복하여 취할 것을 허락하신 땅은 처음에는 모압 족속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시온 왕의 통치 아래 모압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온 왕이 모압 족속에게서 그들의 땅을 탈취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를 죽이시고 그의 군대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의 성읍은 함락되었고 영토는 이스라엘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상기시켜 그들의 용기를 주기 위한 자료로 종종 언급되고 있는 것을 승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에게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더욱 보람있게 하고 남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고된 시련과 나아가서 슬픔까지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2장을 이제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신명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에 대한 모세의 연설이 3장에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는 거기에서 아모리 왕이 대적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길에 주신 승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1절 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루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두려움 가운데 떨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안심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리 왕 옥은 뭐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읍은 또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4절로 가보실까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었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곤 오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랬습니다. 옥은 60개의 독립된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신명기 3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참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크고 견고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대신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일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장대하며 성곽은 하늘에 닿은 족속들을 대적하는데 아마도 커다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큰 거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가보죠.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람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1규빗을 18인치 그러니까 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계산할 때 이 침상의 길이가 길이로 본다면 한 4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뭐 우리가 뭐 킹 사이즈 뭐 킹 사이즈 그러나요? 그런 침대를 보면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4m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옥왕이 사용했던 침대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암몬 족속의 람바에 보관되어 귀한 유품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었으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의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곤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으로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정복된 옥 왕국의 영토는 요단강 동편에 거하기를 택한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각각 배분되었던 겁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랬습니다. 선봉이 되어 건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 동편에 거한 족속들이 다른 지파가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는 일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밟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자신의 과거 하나님과 있었던 개인적인 사건 또 그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모세는 기록함으로 그 후배들이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상황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봅니다. 22절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 23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권능으로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수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 참 모세로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치 훌륭한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처럼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매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야, 내 말은 그것으로 족하니라. 나는 그것에 대한 내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 약속을 지키려 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참 이런 것을 본다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약속의 땅을 대망해온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에 어찌 보면 동정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8절 봐보세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즉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각인시켜주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3장 23절로 28절, 29절까지의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뵈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참 간절히 구하는가, 아까 읽으신 것처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걸 40년 동안 기다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반추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안의 보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질그릇 안의 보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질그릇 안의 보배. 예. 질그릇은 뭔지 다 아시죠? 진흙만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윤기가 없습니다. 윤기가 없다 보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고 값도 아주 쌉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질그릇을 보물단지처럼 정말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7절을 여러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뭐고 질그릇은 뭘까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의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예수의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육체라는 표현도 여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죽을 육체가 오늘 보면 7절에서 말하는 질그릇이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 7절에서 말하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까? 상처도 잘 받고 병에도 잘 걸리고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보배가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왜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밭에 있는 숨겨진 보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보화를 몰라요. 근데 자기만 알고 있는 보화예요. 그 보화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마치 그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 대신 여기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도 의미가 잘 통합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도 소유와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맞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예수 믿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왜 교회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니까 우리가 날씨가 좋은 이런 날에도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도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심히 큰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심히 큰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와 같으신 분입니다. 자, 8절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라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뚜기 같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한번 탁 쳐서 넘어뜨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 의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강한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약해 보입니다. 약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로 봐요. 술도 한 잔 못하죠. 뭐 어디 가서 남자처럼 뭐 재미나게 놀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봐요. 우리를 약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죠. 날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핍박하면 다른 데 가서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생명력이 이어가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질 것 같은데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할 것 같은데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우리가 특별히 뭐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보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육신도 약하고 별 볼 일도 없고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보배이십니다. 또 왜 예수님이 보배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죽음이 늘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도 그저 평범하게 또 참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받게 된 그것을 10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죽음의 위협 속에 늘 살았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는 거 다 싫어합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또 23절에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의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죽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기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뭘 했다 그랬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날이 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단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빼놓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 나도 죽으면 주님처럼 저렇게 다시 살 수 있구나. 그들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냐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없든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하게 역사하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믿음을 조금 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참 보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더라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늙는 것이나 뭐 죽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우리는 또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질그릇이거든요. 질그릇은 여러분 금이 가고 깨지고 결국은 이건 언젠가는 못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질그릇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뭐로 만든 줄 아십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질그릇이에요. 흙, 이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결국 이 몸도 질그릇처럼 깨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거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7, 80년, 뭐 8, 90년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도 우리가 늙어도 그 생명은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병들고 늙고 죽는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참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왕자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낙 다 거절하고 기꺼이 고난의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도 더 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귀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히 있을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이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과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답게 영원히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권세, 명예, 재물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있을 것들.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영원한 천국 이런 거 바라보고 이런 거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지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배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좋고 권세가 좋다 해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상의 권세, 명예, 돈 이런 것은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배설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생각했던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들 뛰고 있는 거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있을 것,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는 갈증을 해소해 줄 물 한 잔은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화려하고 방대한 인터넷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의 갈증은 해소되었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소생시켰어요.
1: 신랑, 저는 삼식이거든요. 하루 생기 밥 해주려고 여보세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 수술하고 나서 내가 사실 몇 끼 밥을 한번 챙겨주려고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뭐 하나 좀 준비하려다 뭐 국을 하나 꺼내려 해도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집사람은 후닥닥 하니까 5분 만에 나오는데, 5분 안에 나오는데 훨씬 내보다 맛이 있어요. 나 2시간에도 맛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랑에서 자기 사랑.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다. 사용 설명서 끝.
2: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가전제품이나 또 기계를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어떻게 아셨어요? 제 설교 온 거에 지난데 벌써 보셨습니까? 예.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사면 안내서가 얼마나 두꺼워요? 스마트폰보다 더 두꺼워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읽어보신 분?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그 스마트폰 기능의 한 100분의 1, 한 1000분의 1도 사용을 못해요. 전화하고 받는 거, 문자 주고 받는 거, 그 정도 카톡 주고 받는 거, 딴 거 못해요. 근데 사실은 설명서 다 읽으면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사시고 사용설명서 이만큼 두꺼워요, 책.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오디오, 차 안에 오디오 설명서만 해도 제법 두꺼운 책이거든요. 저는 그건 읽어봤어요. 왜? 라디오 조정하려고. 그것을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이스 센터 갔더니 껐다가 켜고 고쳤대요. 세상에. 여러분 스마트폰은 오래가게 하시려면 저녁 주무실 때는 꺼주세요. 완전 오프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한 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완전히 전원을 껐다가 켜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대요. 그래서 11시에 오기 전에 끄고 오시라고. 딱 들어올 때는 폰을 딱 끄고 전원 오프해놓고 오시라고. 그러면 스마트폰 오래 쓴대요. 하긴 뭐 6개월만 되면 바꾸니까 뭐 의미는 없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뭐 기계들이야 설명서 다 안 읽어도 그냥 불편, 좀 불편할 뿐이지 살아갈 수 있는데, 진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줄 거잖아요.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도 사용 설명을 붙여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우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그 사용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마찬가지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는 봤죠. 뜻과 의미는 그냥 읽으라니까. 읽으면 복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그 안에 뜻과 내용,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설명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사용설명서를 모르면 기계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사용할지를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사용설명서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제가 뭔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용설명서대로 기계를 잘 사용하면 기계가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최적의 상태. 우리 인간도 최적의 상태의 삶을 살려면 사용설명서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사용설명서를 안 보니까 내 삶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왜 이런지 사용설명서 보면 나오는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고장나가 이렇게 고쳐보고 저래 고쳐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에이스 센터 딱 가면 어떻게 해요? 껐다가 켜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당신 죽으세요. 껐다가 켜라니까요. 당신 죽으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1: 성경의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내가 최적의 상태가 되구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최적의 상태가 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금 지수상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가끔씩 오지 마시고, 준혁이는 요새 매일 오던데, 아름 씨 좀 자주 봅시다. 사용 설명서를 못 보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읽기는 읽는데, 또 읽으면 복 받는 사람, 읽기는 읽는데, 사용 설명서를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여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불행해요. 괴로워요. 제가 수요일 질문 다시 할게요. 찬양하기 전에 이런 질문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삶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까? 화났습니까? 슬펐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고 슬프고 불만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50% 이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 이상 된 사람. 역시 저뿐이군요. 자, 그러면 나는 불행하고 슬프고 불만이 가득했다. 손 내리고 계십시오. 아, 한 명. 네, 한 명은 아니래요. 한 명. 요새 은혜 받고 있는 분이에요. 한 명. 누군지 모르죠. 안 가르쳐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대부분 불행하고 슬프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했어요? 아가 배 아파가지고 죽겠다 하는데 병원 갔을 때 막 감사가 없을까? 아, 너 전에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 감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성경 안 읽었다는 거예요. 사용설명서 안 읽었고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식 씨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예, 오랜만에 오셔서요. 신명기 10장 12절.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한 번씩 슬쩍슬쩍 부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행복.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뭐가 돼요? 행복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왜 불행했습니까? 왜 불행했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고 누구만 사랑했어요? 나만 사랑했어요. 나만 사랑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남편은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왜 자식들은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왜 아내는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왜 우리 부모들은 날 행복하게 안 해줘? 자기 사랑이 그 안에 셀프 센터, 그 자기 사랑이 자기 중심에 가득하니까 불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돼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 편한 것 외에는 관심 없어요. 언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그래요. 우리 피조물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자기 없는 자들이에요. 피조물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것이 행복이라니까요. 기계 설명서는 기계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잘 작동이 돼요. 기계 사용 설명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고장납니다, 기계가. 때로는 전자제품 불타요. 선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붙여보세요. 폭발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행복해요.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 나오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첫째, 뭐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왜요? 나를 사랑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고, 하나님보다 내 사랑, 하나님 쾌락이 좋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은 꼭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날 사랑했어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제가 결혼주를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신랑 왜 결혼합니까? 예,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아, 결혼해가지고 보세요. 임신시키놓으면요, 백가족이 다 터더라고요. 나 몰랐어, 그거. 그러면 좀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 그렇게 살아, 다 그때는 몰랐어요. 허벅지 다 터요, 임신하면. 그, 요새 뭐 크림이 있대요. 막 발라가 마사지면 덜 튼대요. 그런 거 몰랐어요. 지금 보면 다 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신랑, 저는 삼식이거든요. 하루 세끼 밥 해주려고 해보세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 수술하고 나서 내가 사실 몇 끼 밥을 한번 챙겨주려고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뭐 하나 좀 준비하려고 뭐 국을 하나 끓이려 해도 두 시간이 넘게 걸려요. 집사람은 후닥닥 하니까 5분 만에 나오는데 5분 안에 나오는데 훨씬 내보다 맛이 있어요. 나 두 시간에도 맛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랑에서 자기 사랑.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다. 사용 설명서 끝. 자, 나왔어요.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내려놓고 설교를 봅시다. 자, 우리가 왜 불행해요?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았거든요. 사용 설명서가 딱 읽어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입술 내몸처럼 사람은 그때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죠. 천국이 되죠. 근데 자기 사랑했잖아요. 자기 사랑했으니까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한잔 먹고 고함 지르고 신경을 싸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마어마한 열 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졌어요. 장자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안 죽었어요. 구름기둥 불구덩이 인도를 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놨다. 다 봤지? 다 봤습니다. 다 보았단 말이에요. 열 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홍해의 바다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어요. 만나를 맛봤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의 가운데 있어요. 기적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있고 만나를 먹고 있는 그 가운데서 시내 산 앞에서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해요. 야,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잘 봤지? 예, 잘 봤습니다. 이제 그럼 너희들 내 말 잘 들을래? 예, 잘 들을게요. 그래, 너희가 내 말 들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로 삼을게. 그러면 너희가 내 말 들으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 이런 이런 심판을 받는다. 예, 우리가 하는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심판 받아도 우리는 마땅합니다. 말씀 안 지키면 심판 받아야죠. 언약 체결했어요. 무엇을 뿌려서? 피를 뿌려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목숨을 가는 언약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 다 광야는 광야라서 그렇다고 합시다.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늘 누가 쳐들어옵니까? 사사시대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늘 쳐들어요. 옆구리 가시라 그랬어요. 옆구리 가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진멸하라. 근데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건 요래서 좋아서 남겨. 저건 저래서 좋아. 요건 힘이 없어서 타협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남겨놓는데 그게 전부 옆구리 가시였어요. 우리 마음 안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 들어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요거 진멸해내라 그랬거든요.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요건 아껴두고 요건 아껴두고 그게 사울이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원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멸하지 못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왕들의 시대. 어느 왕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시아 왕 그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지만 요시아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요시아 왕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설명서인 성경을 다른 민족이 안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으면 그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을 언약하셨어요. 자기 언약을 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는 그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그래서 악인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맞죠. 악인은 지옥 가야죠. 그런데 제가 여호아서나 여호야기 오늘 오후에 여호야기 보고 있습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뭐가 가해진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심지어 죽여서라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지라도 언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망한 자리에서 왜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끝났다고 처음에. 자, 스마트폰 고치러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껐다가 켜면 됩니다. 껐다 켜면 돌아가더라고요. 제대로 리셋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죽으세요. 끄세요. 주께서 켜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게 뭐예요? 저는 끄는 겁니다. 70년 포로 잡혀가세요. 죽는 거예요. 주께서 때가 되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이켜주세요. 자,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평신도들 중심으로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지? 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고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야. 바리새는 분리주의자거든요. 나는 죄 짓는 네하고 안 어울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거야. 이렇게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 물론 사두개인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서기관들도 있고 여러 있지만 바리새 운동의 가장 대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자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아,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꼬리가 되었어요? 말씀 안 지켜서 그렇구나. 우리가 나라에 왜 포로 잡혀가?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전염병 올 것이다. 다 예고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구나. 왜 이랬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특히 요시아 때 뭐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계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죠. 요시아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죠. 요시아 이후로 급격하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뭘 품고 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품고 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망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까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도 고생할 때 그렇게 돌아보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렇게 돌아보니까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구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쭉 조사를 하니까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예요. 248개. 뭘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합하면 613가지죠. 뭘 하라, 하지 말라. 365가지. 매일 뭐 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 그래서 몇 가지를 지켰다고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사두개인들이 뭘 질문했어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해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나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 부활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부활을 증거했어요. 사도계인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때 누가 짜잔 하고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마치 욥을 둘러 욥을 가운데 놓고 욥의 세 친구들이 공격하듯이 사도계인 딱 물러가니까 바리새인이 쫙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사. 율법에는 뭐예요? 능통한 자. 율법을 다 외우는 자예요. 율법 선생이에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딱 테스트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라 안 그러잖아요. 주님이라도 안 불러요. 선생님. 하나의 랍비 선생으로 본 거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한 율법사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 나사로 학교도 못 나왔어요. 지방대도 못 나왔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딱 서울대 출신의 아주 막 박사학위를 받은 율법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묻는 거예요. 조롱이에요. 랍비요. 존경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랍비요. 그래서 딱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가 뭐 사람들 가르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너에게 막 몰려오는데 어느 계명이 딱 크냐? 이거 물어보고 대답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들 속에도 인간은 뭐가 담겨 있어요? 상대방을 누르고자 하는 욕망들이 담겨 있어요.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율법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이 가장 짧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죠.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예수님의 독특한 대답이 뭐냐면, 원래 율법은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십계명에서 첫째, 둘째, 첫째, 둘째라는 말은 없어요. 열 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로 나누시지 않은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39절입니다. 둘째도 뭐예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우선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선생님과 아버지를 동시에 만나면 누구에게 인사한다? 선생님에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식사 1등. 딱 밥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는다고요? 목양실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특별식으로 따로 음식을 준비해가 와요. 교회에서 먹는 식사 말고 비싼 거 이런 거. 그러다가 욕되게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사 가면 항상 어디 앉을지 목사 자리가 없어요. 이래 눈치 보고 저래 눈치 보고. 그래 다행히 이제 위에 홀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제 청년들 위로 올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서 식사할 수 있고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 거기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참 좋기는 해요. 확실히 돈이 좀 있어야 되긴 해요, 그죠? 안 그래도 좁아서 거기 오고 아직까지 어때요? 밥물 자리를 없었을 텐데. 자,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첫째 첫째 항상 그랬단 말이야. 말로.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께 드릴 것도 어떻게 해버려요? 고로만 해버리면 말로만 내가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해놓고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쳐 평생 그렇게 가도 된대요. 율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율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복음 들으면 이용 더 잘해 먹더라고요. 율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복음 들으면 어떻게 더 교묘하게 이용해 먹더라니까요. 그래서 딱 자기 좋은 거,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 딱 챙겨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또 다른 율법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결국 나중에 결론은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어디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크냐고 했을 때에 40절 보 이 두 개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옷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줄거리 강령.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말할 때는 구약을 말해요. 그런데 구약을 말할 때 그냥 율법 이게 율법이라고 해도 전부 구약이 포함됩니다. 율법 해도 구약이고 율법과 선지자 해도 구약이고 율법과 선지자와 또 하나 뭐예요? 시편에서 말할 때도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이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 핵심이 뭐라고요? 그냥 사랑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돼요? 행복하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감사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요. 타락하고 나니까 사탄의 유혹이 뭐예요? 너 이 선악과 따르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우선주의가 뭐로 바꿔져버렸어요? 나 우선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나 제일로 바꿔버렸어요. 나 사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어떤 아이가 어떤 분이 저에게 조그만한 요 사탕을 몇 개 이렇게 상대에 예쁘게 담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일학교 꼬마가 빼빼로 하나 들고 바꾸지 내보고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좋을까 요구하고 바꾸지 나 안 바꾼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2: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3: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의 사건과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혼이나 실직, 실패, 우울증 등 삶의 큰 상실감 가운데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복음대화방으로 초대합니다. 저희 BBN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고민에 경청하며 함께 기도해드리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홀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비밀 보장됩니다. 복음 대화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www.bbn.org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bbnchat.org입니다.

E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열심이냐, 주님의 뜻이냐?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우리 곁에 맴도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자기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열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서 내 열심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광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BBN에서도 세상에 온갖 잘못된 광고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과 찬양을 전하는 BBN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ITL 카드라고 하는 전도용 작은 카드를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알리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나눠보신 경험이 없으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송 청취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할리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떻게 학교에서 학문적인 기초를 배우는 것에 실패한 아이가 세상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배우려는 것을 포기했고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으며 인생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1: 무슨 일이니?
2: 엄마, 성적표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1: 아니, 혹시 낙제한 거야?
2: 전 과목 모두 낙제했어요.
1: 어머,
2: 전부 다.
1: 아니, 모든 과목이?
2: 네, 저보고 다시 학교에 오지 말래요.
1: 얘야.
2: 저보고 전문대에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지원하래요.
0: 지난주 우리는 한 고등학생 소녀가 16살의 나이에 어떻게 인생을 전환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들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간증 제2부에서 할리 해먼스가 어떻게 사슬을 끊었는지에 대해 전해줄 것입니다.
3: 고등학생 시절 제 나쁜 학습 습관을 바꾸기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당시 저는 뉴욕 퀸즈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과밀학급이어서 분반 수업을 해야 했죠. 게다가 1970년대 중반엔 인종 간의 갈등도 고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졸업하고 싶었죠. 그 후 어머니의 어린 시절 친구분들이 집에 찾아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다른 여러 친구들과 가족들도 초청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죠. 우린 로레인과 스탠 부부께서 추천한 교회로 주일에 찾아갔습니다. 예배와 교회 모두 예전 우리 가족이 다니던 교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도요.
4: 여러분 삶의 여러 일들이 나쁘게 진행될 때 혹은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했듯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예배 후에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그 교회에 참석을 했죠. 어머니는 성가대에 들어가셨고 저도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늘 제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노래를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주일 성경 공부에도 참석했고 수업 후에도 계속 남아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여러 질문들을 했답니다.
5: 또 다른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는 거니 할리?
6: 네, 저희 가족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신 어머니 친구분 부부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5: 정말 잘 됐구나.
6: 그분들이 저한테 배우자를 위한 기도 시작하라고 하셨는데요.
5: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6: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5: 기도는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 전 하루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5: 그렇게 힘이 드냐?
6: 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에요. 인종폭동과 싸움도 있고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협하는 분위기라니까요.
5: 학교 재개가 모든 학교들에서 하나님을 거두어갔지. 그리고 이후의 결과들이 어떤지 보렴.
6: 저도 학교에서 제 믿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이들이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해요.
5: 계속 공부하렴 할리. 주님께서 너희 노력에 축복하실 거다.
3: 그해 여름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성경 캠프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이신 한 훌륭한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당신의 보조교사로 와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멘토링 해주시기도 했답니다.
7: 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말씀은 언제나 진리란다 할리.
6: 네, 학교에서도 그 말씀을 꼭 기억하겠어요.
7: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 뭐였지?
6: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7: 아주 잘했어.
6: 외롭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학교에 성경을 갖고 다녀요.
7: 넌 절대 외롭지 않아, 할리.
6: 이번 주 어느 날인가?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복도가 붐비고 있었어요. 근데 전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곳에 서 있었죠. 그때 제가 더 이상 친한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7: 아니야, 그렇지 않아.
6: 알아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자 복도가 회색빛에서 환한 하얀 빛으로 바뀌었어요.
7: 예수님은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이셔, 할리. 그분을 따르렴.
3: 전 학교에서 12년을 보냈지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저에게 교육의 기초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기뻤지만 한편으론 인생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때 목사님이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4: 할리,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뭐니?
6: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4: 성서대학에 진학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6: 성서대학이요?
4: 그곳에 가서 장래 사역을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6: 우와, 네, 저도 신학생이 돼서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4: 펜실베니아에 내가 평의원으로 있는 한 성서대학이 있어. 내가 너에게 그 학교 견학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 학교를 한번 둘러보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6: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4: 만약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길을 내실 거다, 할리.
3: 현실의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학교 지원서를 쓰도록 저를 격려하셨고 저도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요. 그랬던 제가 정말 합격이 돼서 기뻐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대학에서 전 최고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저의 빈약한 학업 배경으로 인해서 실패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전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선 저에게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말라고 통보했죠. 전 학생 요람을 열심히 보다가 학교 측의 결정에 탄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탄원하는 편지를 썼죠. 일주일 후 대학 측에서 제 파일을 검토해 본 후 저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에 동의해 주었답니다. 다시 대학에 돌아갔을 때 저는 학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앞으로 학생은 엄격한 학업 근신 기간 아래 놓이게 될 거예요. 우리도 다시는 할리 학생이 낙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6: 저도 또다시 낙제하고 싶지 않아요.
8: 우리도 그 의지를 높이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학생이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학생은 앞으로 오전 6시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게 될 모든 일과들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해요. 또한 학업기술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영어 과목도 재수강해야 해요.
6: 일주일에 5일을요?
8: 네. 혹시 질문이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줘요. 알겠죠?
3: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저는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지만 그 모든 책들에 압도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제가 듣는 수업 중 하나에서 한 남자가 눈에 띄었죠. 그는 자기 주변의 책들을 잔뜩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답니다.
6: 저 잠시 실례할게요.
9: 네?
6: 공부가 다 끝날 때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을 그냥 그렇게 놓아두실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우린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어서 과제를 하려면 같은 책이 필요하거든요.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공부가 끝나면 제가 그 책을 사용하려고요.
9: 예,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6: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마이클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가 하는 대화와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우편실에서 집에서 온 편지를 읽고 걸어 나오는데 그가 제 옆에 나타나더니 함께 연극을 보러 가자며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제가 시작됐죠. 마이크는 대학에 입학할 당시부터 이미 21살이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는 수업을 나란히 앉아서 들었고 함께 식사를 했으며 교회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매우 유익한 교제를 하고 있었답니다.
9: 공부는 어떻게 돼가 할리?
6: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합격할 거예요.
9: 좋아. 잠언에는 부지런함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라는 말씀처럼.
6: 난 잠언의 이 말씀도 좋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9: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6: 근데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9: 주님이 나의 힘이시잖아.
6: 선배는 장차 위대한 목회자가 될 거예요.
9: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고 싶어.
6: 그럴 거예요.
9: 할리, 오직 나하고만 데이트해 주겠어? 난 결혼까지 바라보면서 교제를 하고 싶거든.
6: 1년 반이 지나자 마이크는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가 결혼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이크는 한 방에 앉아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죠. 마이크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신혼집인 작은 아파트에서 매우 행복했죠. 그곳에서 전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우리의 둥지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저녁 준비 다 됐어요.
9: 이야, 멋지다. 나 정말 배가 고팠어.
6: 내가 오늘 오후에 뭐 했는지 알아요?
9: 뭔데?
6: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재배치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쁘지 않아요?
9: 할리, 당신이 완전히 학업을 끝냈을 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공부가 우선이야.
6: 그 말에 저는 매우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이크가 집에 돌아올 때면 저는 그에게 그날 했던 과제물들을 건네주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 제가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가슴에서 허벅지까지요.
10: 야, 어떻게 된 일이야?
6: 이웃사람이 저한테 압력솥을 빌려줬거든요. 전 그냥 일반 펜과 똑같이 사용하면 될 줄 알았어요.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고 뚜껑을 열려고 애를 쓴 거예요.
10: 저런.
6: 그래서 뚜껑이 반쯤 열리더니 부엌을 가로질러 날아가 버렸어요.
10: 할리, 마이크도 같이 있었니?
6: 그 사람은 잔디를 깎고 있다가 제 비명소리를 듣고 와서 급히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죠.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얼음팩을 대주고 항생제 크림을 처방해주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10: 마음이 아프구나, 할리.
6: 그의 여름은 내내 회복을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걷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마이크가 절 정말 잘 간호해 주었답니다. 마이크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도소에서도 설교했고 우리 부부는 둘 다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맡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 선교에 인도하심을 느꼈고 우리는 뉴욕시에 있는 개척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결혼 5년째가 됐을 때 우리는 첫 딸을 낳았답니다.
3: 그 후로 얼마 안 되어 우리는 대표로 파견됐죠.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고 백쉰 교회를 방문한 후 우리는 충분한 후원자를 얻게 됐답니다.
1: 여행을 다니며 길에서 18개월이나 보낸 게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3: 네, 저희 정말 수많은 가정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1: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소진되었을 거야.
3: 그랬죠.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가도록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1: 교회 개척할 장소는 어떻게 결정했니?
3: 마이크는 지역의 인구 통계를 조사한 후에 퀸즈의 플러싱을 개척 목표 지역으로 결정했어요.
1: 그럼 우리랑 아주 가까워지겠구나.
3: 네. 저희 우선 아파트를 빌리고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1: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생각인데?
3: 광고도 하고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공원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해요. 우리는 거실을 개조해서 예배 장소로 꾸몄고 대부분 시간 우리의 모임은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임대시설, 가정들, 차고, 뒷마당과 공원들에서 모임을 가졌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가득 채워졌답니다. 1997년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어느 가을날 마이크와 저희 아들 마이클이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같이 산책하던 또 다른 사람이 남편과 아들에게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혔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죠.
11: 여보! 비행기 한 대가 쌍둥이 빌딩 안에서 폭발했대!
12: 어? 뭐라고요?
11: 우리 교회 사람들 몇 명이 그곳에서 일하는데.
12: 어, 주님! 그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11: 텔레비전을 켜봐. 어떻게 된 일인지 보자고.
3: 우리는 JFK 공항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9.11 테러에 대한 사건의 진상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이 마치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만 같았죠. 우리는 우리 교회 사람들의 소재를 찾으며 하루를 보냈고 그들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는 마이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중 구성원들은 세계의 19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어서 제 마음속엔 성경의 시편 82편의 약속이 떠올랐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15년 후 교회는 자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무렵쯤 우리 딸들은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주님께선 우리를 알래스카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1: 아, 할리 어떻게 지냈니?
3: 아, 잘 지내요, 엄마. 굉장히 지치지만 그것만 빼면 괜찮아요.
1: 무슨 일 있었어?
3: 교회 회중들이 약 60명이었고 건물은 수리가 필요했어요. 저희가 여기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영적 치유도 필요한 상태였고요.
1: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3: 마이크가 서둘러 건물 수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새로 전기 배선을 하고 창문도 새로 달고. 하지만 주님의 코드에 회중을 맞추는 건 잘 안 되네요. 그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커서요.
1: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했는데?
3: 결국 교회에서 해체를 결정했어요. 우리 교단 내에 있는 다른 더 큰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하도록요. 그 후에 교회에서 더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었어요. 힘들고 생소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세 곳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결과가 생겼죠.
1: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니 놀랍구나.
3: 사람들은 주님보다 앞서서 자신의 계획을 두곤 해요. 하지만 잠언 16장 9절에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때때로 마이크와 저는 소파에서 쓰러지듯 잠들어요. 둘 다 너무 지쳐서요.
1: 너희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분명 그럴 거야.
3: 저희도 주님 안에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교회 해체가 완료되자 메릴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희에게 그들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곳에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서 알래스카에 있는 우리의 집을 떠났죠. 앵커리지에 있던 우리의 집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축복하셨죠. 마이크는 지금도 여전히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토록 학교를 싫어했던 내가 지금은 우리 네 명의 아이들을 모두 홈스쿨링으로 키운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9: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8: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선포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저희와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진실이 그 영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제가 주님을 닮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환경과 관계없이 늘 기뻐할 수 있는데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심팬지가 산수를 배우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인간이 가장 최근에 진화된 동물로서 가장 지적이라는 진화론적 가설에 기초합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화론적 생각에 근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침팬지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이 언어 훈련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자들은 언어 훈련을 받은 침팬지들과 단지 단순 작업을 배운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언어 훈련을 받지 않은 침팬지들은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8개월의 언어 훈련을 받은 침팬지들은 작은 숫자들과 분수를 이해하고 분석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서로 다른 것들 사이 동일한 개수를 서로 짝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더니 91%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침팬지들에게 나무조각 분수판을 주었습니다. 1/2 판은 1/2, 1/4 판은 1/4 등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이 판들을 1/2 컵, 1/4 컵 등의 물컵들과 짝짓기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들은 88%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인간의 수학적 능력은 침팬지의 것보다 월등합니다. 더구나 인간들은 영혼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마틴 루터 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기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숨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1: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다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답도 같을 수 있습니다. 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곰곰이 그리고 진실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저희 한국어방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으며 평생을 그 사랑 속에서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C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3: 조용히 해.
4: 이 나라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우레 같은 손도, 그 다음에는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을 읽어보세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열 개의 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십계명을 들은 뒤에 어떻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이 아직도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살 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나요? 제1계명을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제5계명을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께 불순종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제 제8계명을 보겠어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시험 때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9계명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만 해도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어요. 죽은 돼지의 썩어가는 시체와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악취나는 시체에 향수를 뿌린다고 방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종교적인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거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울이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십계명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요. 십계명은 이 새로운 민족에게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나쁜 소식도 가져왔어요. 율법은 그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죄 때문에 그들 모두가 반드시 죽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좋은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나 황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가 흘린 피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레같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모세가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백성들이 어린 양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용서 방법을 믿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에게 그들의 죄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 어린 양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 흘린 피가 백성들의 죄를 덮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의 몸은 불에 타서 재가 될 거예요. 그 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되었어요. 죄 용서를 위해 동물의 피로 제사드리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에요.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와 같지 않아요. 그것은 차를 사려고 할 때 장난감 자동차로 진짜 자동차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린 양의 피로는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높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더 나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들은 온 세상에 진 죄의 빚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에 대한 예표를 죄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0: 구원자가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메시아 왕에 관한 예언들을 더 많이 기록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 약속들 몇 가지를 보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그 약속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욥기 1장 21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욥이 말하기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하. 욥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왜 자기에게 한꺼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더랍니다. 직장일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딸이 학교에서 발이 골절됐고 또 이분 자신도 심각한 감염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일을 당하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고 해요. 구약의 욥도 왜 자기에게 이런 혹독한 재앙이 덮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고통과 상실은 이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었죠. 욥이 자신의 영혼을 두고 하늘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탄은 만일 욥이 모든 것을 잃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재앙이 내리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이유가 아니었지만은 욥은 분명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늘 하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욥의 얘기는 고통과 믿음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통의 열을 알아내려고 애쓸지 모르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이야기가 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욥처럼 우리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붙들면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기는 쉽진 않죠. 그렇지만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 참 대단한 신앙고백입니다. 저도 이런 신앙고백을 욥을 따라서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혹시나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힘을 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찬 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 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큰 고통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두움 낯선 곳 사랑 가득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던 그들이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0: 오래전에 로만 캐톨릭의 교황님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낮 시간에는 공식적인 일정 때문에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지만 늦은 밤이 되자 시내 구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없이 운전기사 한 사람만 데리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기왕이면 자유롭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운전기사를 뒷자리에 타게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재미가 있는지 마구 달렸는데 그러다 그만 교통순경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스피드 티켓을 떼려고 와보니까 운전석에 교황님이 타고 계시고 그 뒷자리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경찰이 급히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제가 대단한 그물 인사 한 사람을 교통위반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상관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군데 그러느냐고, 혹시 상원위원회도 잡았느냐 그랬더니 그보다 훨씬 더 그물급 같다고, 설마 빌 클린턴을 잡은 건 아니겠지 그랬더니 maybe 아마 그 사람보다도 더 그물급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그물급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경찰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정확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분은 교황님이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그물급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졸지에 운전기사가 보스가 되고 교황님은 그를 수종들은 운전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조커이긴 하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스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복을 해야 되겠죠. 대등한 위치의 사람이라면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자신보다 낮다면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을 흔히 헤게모니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헤즈모니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단어를 파퓰러하게 만든 사람은 막스주의 철학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다 더 원천적으로 이 단어는 사실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헬라 말에 헤게모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지배권, 패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한 도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할 경우에 도미니언, 지배한다, 패권을 가졌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헤게모니아라는 단어.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이것을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끄는 권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스 개념을 포함시킨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관계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헤게모니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삶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대한 이슈이죠. 정치권이나 사회계층에서는 당연히 헤게모니 장악이 중요합니다. 요즘 TV 보시면은 미국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디베이트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투쟁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도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도 헤게모니의 이슈가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보스가 될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경우에 남자가 주도할 것이냐 아내가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이 총성 없는 전쟁, quiet war가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전쟁이 다 완료된 케이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한 번에 12살 난 딸아이가 목사님인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빠는 남자는 한 사람의 아내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느냐고, 아내를 여럿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아빠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와이프 한번 섬기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어떻게 두 분을 섬기겠어요? 아내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남자의 경우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케이스는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보스는 누구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의 보스는 누가 돼야 될까요? 성도일까요? 목회자일까요? 국가의 경우 누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될까요? 국민일까요? 집권자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권력에 대한 인식이나 입장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성의 헤게모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대한 케이스건 국가에 대한 케이스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게모니를 갖고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보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을 해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다든가 사회가 주인이 된다든가 국가가 주인이 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을 보스로 삼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안정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보스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그 문맥이 예배입니다. 이 월십, 공적 예배시에 일어났던 무질서한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14장까지를 공부해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월십과 관련된 세 가지 이슈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혹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슈. 두 번째가 주의 만찬을 어뷰즈하는 문제. 세 번째 케이스가 공예배 시간에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에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파트를 쓴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나 예언을 설명한 것은 이 컨텍스트가 공적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예배에 참석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대라 사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노예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에 수건이나 무엇을 쓰고 남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다른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크리스천인 경우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반대의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여자분들의 케이스입니다. 여자분들의 케이스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분들이 평소에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쓰는 건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케이스는 마치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반드시 수건을 쓰고 이 수건은 베일을 말합니다.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지 여자로서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명령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머리에 수건 쓰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머리에 베일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랍권에서는 오늘날도 여인들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죠.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오늘날도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문화적 컨텍스트를 아셔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거나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을 비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창기였어요. 그러므로 이 고대 고린도 지역에서 옛날 고린도 지역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깎는다든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아주 누추한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민수기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머리를 밀게 했습니다. 그 반면에 상류층 여인들, 소위 말하는 조신한 여자분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나왔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수건을 쓰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자면은 문란한 이방인들과 구별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문화적인 삶의 원리를 끄집어내자면 Christian reputation,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바르게 몸가짐도 갖고 옷차림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게 무엇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9절 말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 남자를 창조한 후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을 삼기 위해서 갈비뼈에서 만든 것이 여자였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고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과연 남자가 더 위냐 여자가 더 위냐,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심지어 오늘날도 동일한 이슈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 지금도 그 이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지 자칫 잘못 언급했다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여자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almost unpardonable sin,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부전공을 Christian Ethics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뷰가 있어요. 첫 번째 뷰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통적 뷰라고 합니다. Authority Submission View. 즉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고 여자는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세미나 중에 Bill Gothard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순복해야 된다. 자, 어떤 면에서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창조의 순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남자에게 더 우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든 것이 여자라고 한다면은 남자가 전체라면 여자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남자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세 번째로 돕는 자로 만든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에 대해서 순복을 해야 되고 남자를 따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주종관계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Who's the boss? 남자가 보스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어프로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qual Partnership View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등한 평등한 파트너로서의 남자 여자를 이해해야 된다. 폴 주엣이라고 하는 플루신학교 교수가 이 사실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in Christ, 그리스도에 들어온 이후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하나다. 그래서 이 뷰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뷰이고 비교적 우리 마음에도 좀 컴포터하게 느낄 수 있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뷰가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고 maybe 가장 strong한 케이스를 말하는 뷰입니다. Feminist view. 여자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주장. 리사 스칸존이라고 하는 여자분 혹은 낸시 할 디스트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근거로 여자가 더 우울하다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종관계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왜 여자가 더 우위냐? 창조 순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나요? 갈수록 점점 좋게 만드셨어요. 처음 만들 때 좀 미개한 걸 만들었다가 좀 더 발전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ascending order로 창조하셨지 not descending order. 그러므로 모든 동물을 다 만든 후에 창조의 클라이맥스에 만드신 것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 만든 후에 여자를 만드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더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로 갈비뼈에서 만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가 더 퀄리티가 뛰어나는 것이죠.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퍼석퍼석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단단하지 못하고 야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반면에 여자분들은 갈비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죠. 이런 면에서 이 만든 재료 자체를 볼 때에 여자가 더 우위하다. 세 번째로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 헬프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돕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 시다 같은 케이스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누가 일을 하면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자라는 이 단어는 실제는 반대입니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는 자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에제르라는 이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0번은 더 힘이 센 자, 강한 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20번 가운데서도 16번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Divine Helper. 시편에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도움자시라. 그때 사용한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러므로 이 도움자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도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더 힘이 세냐 여자가 더 힘이 세냐, 당연히 헬퍼로 지원받은 여자가 우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뷰 중에 어떤 뷰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와이프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뷰를 말씀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또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두 번째 뷰를 많이 설명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1번, 2번, 3번 다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결론은 좀 다른 곳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상호 관계적인, 상호적인 차원에서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즉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어머니가 계셨죠. 어머니는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창조할 때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과 똑같이 동일한 원리로 모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위와 우위를 가를 수 없고 누가 높으냐 나냐를 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리고 싶은 결론이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영어 번역에는 but, 그러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논쟁을 하지만 but,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Everything comes from God.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능케 했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가능케 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The Message라는 바이블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역한 것입니다. 그 의역한 The Message 바이블은 오늘 이 12절을 재미있게 표현한 걸 보았어요. 더 이상 누가 먼저나에 대한 논제를 계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Who's the first? 누가 먼저냐? 이 이슈를, 이슈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다. 전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이 인간이 될 때는 여러분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회단체이든지 조직체일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 내 인생의 보스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보스가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헤게모니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가장 안정되고 가장 풍성하고 극대화되어진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스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시작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주재권을 바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시작자가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은 없어요. 오리진이 있어요. 사물이든 인간이든 온 세계이든 그것을 시작하는 자가 있는데 이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얼핏 읽어보게 되면 남자의 우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내냐고 하면 머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원래 이 시대는 머리라고 하면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중추가 머리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브레인이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라는 단어가 이 보스, 헤드십 그걸 강조한다고 보지만요, 고대 사회는 그렇게 인식 안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가 모든 것의 중추가 아니라 가슴이 중추라고 믿었어요. 즉 하트, 우리 심장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머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 케팔레라는 이 헬라 말은 꼭 다스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the origin,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출발점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의 실제적 내용입니다. 영어에서도 헤드라는 단어가 기원이란 뜻으로 쓰인 애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 강의 헤드, The head of Mississippi River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head라는 나라의 뜻이 뭘까요? 미시시피 강에 무슨 머리가 있겠어요? 그때 사용한 head라는 단어의 뜻은 origin, 발원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강이든 간에 처음 시작했던 발원지가 있잖아요. 시작점이자 그것을 head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맥락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은 이런 뜻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자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것은 창조 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사실을 밝힌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독생했다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남자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여자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나 가정이나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시작자도 하나님의 그 기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축복의 강수가 마르지 않고 열리는 것이지, 만일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은 계속 어렵고 혼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시작자가 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과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문제들, 이슈들을 나의 힘만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가정을 축복되게 만드는데 내 힘만으로 될까요? 사업을 축복되게 만드는데 나의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삶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성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이 요셉이 한숨하고 머리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이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됐던 근본 비결, 그게 뭘까요? 창세기는 기록하기를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즉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에 심겨진 나무가 됐기 때문에 요셉의 나뭇가지는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심지어 담을 넘어가서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행운이나 요행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다 보니까 잘 되는 케이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내 신문을 읽는 중에 복권 당첨자에 관련된 짧은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51살 된 한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세베스타노라고 하는 한 남자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권 한 장을 샀어요. 복권 중에도 이 스크래치 복권이라고 긁어서 나오는 그 숫자 가지고 맞추는 복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한 장을 산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긁었더니 100만 불의 당첨이 됐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밀리언이어가 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뭘 할 거냐 물었더니 첫째로 새 트럭을 한 대 사서 휴가를 가고 싶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휴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그동안 보험이 없어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새 트럭 한 대를 구입을 하고 여행에 대한 플랜을 다 세우고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미 네 가지 다 전이가 돼서 손 쓸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100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되고 2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복권의 행운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행이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허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맡겨도 괜찮을까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내 삶의 근본 뿌리가 되시고 내 생명의 근본 오리진이 되시는 모든 축복을 다 수여하고 계시고 나에게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안정되고 부요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나타내려면 우리 삶의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랬어요. 남자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머리에 수건이나 못을 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자가 더 열등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 본문을 약간 잘못 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를 잘 세워서 하나님답게 살도록 잘 내주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남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궁극적으로 이 남자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하는 역할, 이게 여자분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면 부인 되시는 분들이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뭐 고기 먹지 말라, 콕 마시지 말라, 뭐 비타민 먹어라, 먹으냐 안 먹으냐, 안 먹으면 또 뭐 혼내고 막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이 바가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바가지 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거 마음대로 마시면 배 튀어나오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당뇨로 들어눕게 돼요. 오늘 자매님들의 역할은 남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결과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매님은 남자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온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표현하지만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데는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생명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능과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걸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모든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순복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이 순복의 능력을 바로 알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symbol of submission이에요. 이 submit한다, submission 이것은 순복한다는 뜻이죠. 여자분들이 머리에 그 베일을 써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 머리에 베일을 써므로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경건한 아주 그 마디스트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submission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에서 한 가지 좀 까다로운 해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천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면서 성경 주석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천사를 이교도가 보낸 스파이라고 해석했어요. 예배드리는 중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는 스파이, 그걸 천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악한 천사를 말한다, 악한 천사가 이 자매님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한 해석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던 천사를 말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합당한 해석은 예배 시간에 예배자에게 임재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천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함께 하시는, 기도할 때 천사가 함께하는, 말씀 들을 때 천사가 함께 임재하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authority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배 시간은 submission, 나를 순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이게 submission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의 현장이 어둡고 힘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참 많은데 우리 힘만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저께도 제가 어느 곳에 신방 가서 들은 이야기지만 7살 난 아이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뭐 40, 50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암이 찾아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이 같이 사역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인가 암이 발견되는데 이미 다 퍼졌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당혹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공격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67년도에 그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봤더니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 이 3개 국가가 합치면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대국들입니다. 이 아랍 막강한 국가가 당시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누가 이길까요?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3개 국가가 6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누가 이길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랍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6일 만에 승리를 거두고 항복을 받고 땅까지도 확장하게 됐어요. 비결이 뭘까요? 그 당시 전쟁을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적군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 병기가 뭔가 물었어요. 최신형 장갑차인가요? 고수는 미사일인가요? 그랬더니 모세 다이안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편 121편을 암송했다고 하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힘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신음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도움자가 있는지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돕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실 근본 도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여러분 나가셔서 엎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송기런 강사의 가정천국을 위한 행복헌장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어머니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데 허리도 아프셔서 몸을 잘 못 놀리시고 다리까지도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가 제비처럼 벌떡 일어나. 그 어머니 왜 그래요? 응? 날씨 좀 보세요. 그냥 계세요. 또 올게요.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우리 아들 얼굴 좀 더 봐야지. 그럼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봐. 그래가지고 밖에 나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아들이 차를 몰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거리는 꾸부정하게 작대기를 짓고, 잘 가라고, 잘 가라고. 그럼 참 돌아올 때는 많이 울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찾아뵈면 꼭 하는 일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만난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뭐 젊은 감각도 키워드린다고, 뭐, 대학로에 모시고 나와서, 두 분에게 맞는 수준의 연극도 구경시켜드리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아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일이 뭔가를 내가 발견해냈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환하게 웃는 거. 그러면 일주일 동안 노인성 우울증도 이겨내고 살아내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그 사람이 마음에 건조주의보가 내리면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벌써 두 분만 계시면 더 싸워. 응?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그 베스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 그 왜 저 돌방이 안 있습니까? 돌방이. 우리 아버지는 공익요원을 몰라. 옛날 분이나 방위만 알지. 소위 위에 중위, 중위 위에 대위, 대위 위에 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사무소 근무한다고 해서 똥방이 그러고 무시한다고. 그리고 머리가 좀 나쁜 방이를 돌방이라고 그랬어. 근데 아버지 이 자식이요. 민원인이 와가 사망신고를 접수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신가요? 뭐 이런 또라이랬죠,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더 웃기는 건 그 민원인이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사망신고 접수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몇 년 전 일입니다. 한국에 왜 그 이 산동네 같은데 추럭이 이제 수산물 떼다가 이게 팔고 확성기로 떠들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이분이 영광골비를 파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말이에요. 자기 차에 플랜카드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골비. 응? 근데 여러분은 진짜 삶에서 그 이 웃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세요? 저는 이게 가장 많이 이게 나누어져야 될 가정이 뜻밖에도 재미와 상관이 없고 웃음이 사라졌다. 응? 자, 그래서 제 신체적 특징 하나가 이제 요 이마에 주름이죠. 그래? 그 방송만 끝내고 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목사님은 거침없이 하십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 떠나보낸다고요. 와, 감동입니다. 감동.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접시는 깨질지언정 넘어지지 않는다. 그 접시의 자존심 너무 좋았답니다. 접시는 깨질지언정 자빠지지 않는다. 좀 그런 얘기를 가지고 피드백을 나누면 좋은데 꼭 이 인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주름이 더 깊어 보이대요. 왜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다. 옛날에 나도 자상이 건강치 못하고 뭐 이럴 때는 혹시 속상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끄떡도 안 해요. 이봐 책 읽을 때 중요한 부분 어떻게 읽어? 어? 밑줄 그어서 읽지 이 사람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미리 밑줄 그어놓는다는 거 알아? 그것도 두 줄이야 두 줄이 사람아. 유머는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신랑과 비난 공격 앞에서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방어벽이 돼요. 그래서 유머의 철학이 이거 아니에요? 하하하 자신을 낮추고 허허 즐거운 표정으로 히히히 좋은 것만 생각하여 허허 마음을 비워 헤헤헤 감정의 찌꺼기를 내다버리는 거.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 이 호모 후마를 위한 유머 공방은 꼭 사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게 개념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흥미있는 영상인데요. 우리 이런 건 뭐라고 하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나무에 앉았다가 똥구멍이 간지러워서 근질어요. 냄새가 어떤지 싶어 지 코에 갖다 대는 순간 냄새 놀랐잖아. 응?
이게 뚜렷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은 못 웃었어요. 이런 장면 앞에. 왜 그래요? 내 심리적 반응은 이거예요. 뭔가 그걸 깨우침이 있어야 웃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아니, 인간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우월감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남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나는 너 같은 바보짓 안 하고 살거든? 여기에 웃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왜 못 웃었는가? 반응을 그렇게 보이지 못했는가? 아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설명을 듣고는 이게 파악이 됐어요. 그때 제 웃음이 빵 터졌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드리니까 웃음이 급격히 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의 뇌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뇌의 변화인데 저거 어디서 구했을까? 저거 진짜가 저거. 근데 그거를 이게 우리한테 이제 가져다 주는 게 여기 좌뇌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좌뇌. 그럼 좌뇌는 언어를 지배하는 뇌라고 그러고 이 좌뇌는 분석 비평하는 뇌예요. 그 부부 사이가 자꾸 힘든 거는요. 이게 좌뇌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뇌는 뭔가요? 따라하겠습니다. 공감. 이해. 위로. 이거예요. 그럼 가정이 천국이 되고 보금자리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아니요? 문제를 분석하고 따지고 비평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따뜻한 곳이어야 되고 친밀감. 자기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허물이 되지 않고 누군가 감싸주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그 두뇌 작용을 우리는 우뇌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도 뭐가 위로인 거 아니?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게 우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우뇌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할 때 우뇌의 개발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 공감해 이런다 공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웃음이 많다라는 것은 사물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유머를 통해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것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웃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그렇게 살아. 그게 행복이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뇌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꾸, 자극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라이프 스타일에 찾아오는 변화가 뭔가 하면, 웬만한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삶에 여유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성질 못 고치는 건 진짜 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시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겸상으로 밥을 먹게 되는데 똥파리 한 마리가 날라고 앵앵거리니까 신경이 쓰였던 할아버지가 응? 할머니가 파리 내쫓게 또 국도먹던 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휘 젓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할아버지 얼굴에 확 끼얹었다. 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빨! 성질을 내고 상을 뒤집어 엎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할아버지는 전혀 그러시지 않고 그 순간에도 그 뜨거웠을 텐데도 자기 얼굴을 씩 문지면서 어허, 가만 놔둬. 지금 한 마리를 잡아놓으면 여러 마리가 문상을 올 거 아니야. 우리는요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유머는 인격이에요.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또는 부부생활에 아니면 내가 또 부모로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이 미학의 요소인 재미를 더 이렇게 내가 인풋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반성과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행복에 들어선다.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자, 그래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쓸모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시간 때문에 이제 영상은 좀 생략하고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쓸모 있다라는 것은 이 싱가포르 이제 영상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부인이 인사를 하면서 남편의 허물을 끄집어내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부탁한 얘기가 뭔가면 그 허물이 있는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 살아라 이제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완벽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허물이 있고. 그런데 부부라는 것은 또는 가족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도와줘서 그것이 완벽으로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용한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인 거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졌다면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바로 그거죠. 첫 번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불평, 불만이 쌓일 때 이게 중요한데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제. 하도 뭐 이제 그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뭐 송기론 뭐 교수의 뭐 아름다운 기도 뭐 이게 이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얘기 하나 꺼내면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은지. 허무지 같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치약 짜 쓰는 것부터 틀려, 우리 집은. 나는 밑에서부터 콕콕 짜 쓰는데 제 아내는 아무데도 주물러 놓고. 치약이 한 번도 빳빳하게 있는 적이 없어. 서 있는 적이 없어. 고개 탁 꺾고 있고 뚜껑 언제 갔다 없어. 입을 한 번도 제대로 깬 일 없어. 항상 집안은 어수선 그 자체. 정리정돈이 100% 안 돼요. 나중에 열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안에 앉혀가지고 야 앉아봐 앉아봐 어? 성경 자 여기 읽어봐 예수님 부활만 하시면 됐어. 근데 그 바쁜 얘기 뭐 때문에 세마포 수건을 개껴놓고 나올 생각을 하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래 그래 고쳤을까요? 고쳤으면 이렇게 안 떠들어. 그럴 때요, 쟤한테 이렇게 탁 음성 하나 들렸어요. 야, 이 자식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이 자식아. 잘 되면 네가 해라, 임마. 그때 제가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제 아내가 떠든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쟤한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때 제가 얻은 아주 놀라운 진리, 조금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득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 불평, 불만이 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 처는 종이 이런 게 나뒹구는 게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밟고 돌아다니는데 뭐. 자유 그 자체야. 근데 나는 조금 한 것만 떨어져 있어도 그게 불편해. 이 말은 뭐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니까. 내가 정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평불만이 쌓일 때가 성격 차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도 보면 나는 걸려. 이 말은 정리정돈이 내가 내 아내보다 탁월하다. 이게.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딱 내리지면 여러분들 오늘 큰 해답을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이. 불평불만이. 은사다. 기프트.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사 주신 것은요 상대방 약점 꺼짓고 그거 막 힐난하라고 주신 상처 주라고 준 무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교회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애가 빽빽거리고 운다. 앞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보면서 요새 젊은 것들은 애볼지도 몰라. 지 새끼만 중요해. 째려보고 흘겨보고 노려보고 훔쳐보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엄마는 애 보는 은사가 없어. 그게 귀에 들리면 그 인간이 데리고 나가 놀아주면 돼. 그게 사랑의 공동체야. 아멘? 결혼했지? 이거 배우고 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니까. 남편이 양말 뒤집었다고 뭐 때문에 자기 손까지 뒤집냐 말이야. 그냥 그대로 빨어. 그러면 지금 하루는 거꾸로 쉬고 하루는 옳게 쉬고. 절반은 성공이야, 절반은 성공.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갈등이 주로 이런 거예요. 어디 외출한다고 그러면 팍 이렇게 이제 얼굴 막 이래가지고 눈 다 뒤집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팍 화장품 뚜껑이나 뚜껑 다 열어놔, 이 옆에 내가. 그럼 나도 한성기를 한 사람이니까 또 그래가지고 몇 시간 후에 집에 들어오면 향 다 날라가고 맹물 찍어 바르지. 어? 비싼 돈이 왜 사? 확 돋보여? 맹물 부어줘? 이렇게 싸웠는데 이 진리를 터득하고 그날부터는 아, 내 처는 뚜껑 여는 은사만 있지. 뚜껑 닫는 은사가 없구나 이 생각을. 그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날부터 아내가 화장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따라다니면 물었어. 여보 이거 다 쓴 거 맞나? 뚜껑 닫는다. 닫아줄까? 닫는다. 이랬는데 참
정말 놀라운 건요. 어. 아내한테 변화가 온 거예요. 화장품을 가지고 날 보고 뚜껑 개면 이제 열어버려. 자기 얼마나 세게 장갑버렸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한 시인이 정호승 시인의 시죠. 제가 그걸 참 듣고 많이 공감했는데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시대는 슬프다 그랬어요. 왜 자꾸 사랑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게 아니었어요. 섬김이에요. 자 거기다가 중요한 이론 하나는 이겁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가 득점 찬스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자존감이 다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존경심도 사라지고 결국 그래서 부부가 친밀감이 깨지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가 오히려 감싸 안아줄 때고 그때가 득점 찬스예요. 자, 세 번째 좀 기억하셨을 것은 뭐냐, 이제 이거죠. 위기와 갈등이 새로운 기회다. 제 아내도 중년기를 맞이하면서 저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때가 아내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갱년기도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왜 여성들에게 남성성을 그렇게 막 부어주시는가.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에너지를 소진한 너에게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자기 개발의 기회로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이해해야 되죠. 남성들은 그것까지 남편하고 싸우고 그동안 억울하고 당했던 거 이제 다 퍼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공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의 에너지예요. 남성들에게 여성성이 강화되는 건요. 너무 바깥으로만 돌고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잃어버린 남편들에게 마지막 균형 잡힌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그 마음의 거울로 주신 게 섭섭함이고 자꾸 이제 외로움이고 그래서 자기하고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뭔가 하니 감동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이 영상 하나 보죠. 정말 감동이죠.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오빠가 저기 엎드려 버리죠. 그리고 다리가 돼서 동생을 건너가게 해요. 여러분도 좀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아이 절대 혼자 낳지 마세요. 외로워요. 이거 보면 내가 애 둘 셋 낳아야 되겠다는 좀 챌린지가 있죠. 응? 험한 세상 서로 다리가 되어줄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를 감동시킨 얘기는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기국이라는 아이. 달리기만 하면 서글퍼지는 아이죠. 성장판이 고장이 나서 다리가 짧으니까 맨날 꼴등을 하고. 근데 지난 가을 한국에서 운동회 때 친구들이 20m, 30m 고리점 앞두고 뛰다 말고 멈춰 서버렸지. 그리고 기구기가 뛰어나오는 것을, 뛰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손을 잡고 고린 지점을 뛰어들면서 한 아이가 소리치죠. 우리 모두가 1등이야. 그래서 애가 펑펑 울어버리고 생애 처음 1등을 했거든. 그 누나가 글을 쓰죠. 제 동생은 다리가, 이게 짧아. 하늘이 높, 키가 작아 하늘이 높은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에 빠져들죠. 저는 아이들도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고 여기 윌이라는 영국의 남자 간호사 세라르네 갔다가 결국 에볼라에 감염돼서 고국에 후송됐다가 치료가 된 다음에 또다시 그걸 간다 했을 때 부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뜯어맞을 수 없었다. 거기다 말랄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탈레반이 내 몸에 총을 쏠 수 있었지만 내 꿈은 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에게 노벨상 위원회는 평화상을 주죠. 이것뿐이겠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응?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주인공들. 제가 마침 행성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거기 촬영지를 들렸어요. 저를 안내준다고 가까이 계신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목사님 교회 이 두 분이 나왔대요. 그 진짜냐고 그랬더니 그 진짜 그대로 영화 그대로래요. 꾸민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첫사랑만 소중한 줄 알았는데
90이 넘도록 그 아름다운 사랑, 누워서 서로 얼굴을 만져주고, 막 아파하고, 손잡고 시장을 가고, 할머니가 화장실 가는데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 화장실 밖에서 할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영화를 보러 아내랑 갔는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우리도 좀 세상에 감동을 안기고 살 수 없어 가는 건데, 그것은 요 다 문장, 한 문장의 아포리즘으로 답이 찾아집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부르는데, 너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야, 뭘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 그러면 주례자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나? 이렇게 토끼 눈을 뜨고 쳐다봐요. 그런 신랑 신부에게 제가 하는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무나.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예요. 신랑, 신부의 저 미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저 미소가 영원할 것 같으면요.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예요. 그건 변해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하면 사랑이 목적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르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학습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의 아포리즘이 이겁니다. change, 변화는. 뭐냐, 사람을 변화시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여 변화시키는 게 빠릅니다. 여기까지 행복 프로듀서 송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 운동 경기에 승리를 하면 그 운동의 선수들은 굉장한 영광을 안고 또 엄청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기쁨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과 똑같은 수준의 영광과 기쁨이 믿음으로 승리한 당신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